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날마다 색다르게 물들어가고 고향 마을에는 국화꽃이 곱게 피어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높아진 하늘, 부드러워진 가을 햇살을 바라보니 그새 날 내 고향의 초가집과 고향길이 그리워 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내 고향의 초가집에는 잠자리가 날아예고 코스모스가 한들한들거리고 외할머니는 푸독수수를 삶아놓고 손군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짙어가는 가을과 함께 오늘의 요청 한마당에서는 고향집과 가족을 그리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박은하 씨가 부른 노래 꿈속의 고향을 감상하면서 고향의 향수에 젖어봅시다.

0: 가끔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마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여기며 아름답고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홍순영 씨는 고향이 화룡시인데 세월이 흘러도 소학교 담임교원 김금순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홍순영 씨는 김금순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신이 어엿한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금순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꼭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품 부조사계절을 요청해왔습니다. 여정아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로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거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삼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2: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1: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한 통 변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변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을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을 했다가,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으로, 뭐 6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싫지 된지.
3: 아이고, 뭐 젊어요.
1: 네.
3: 내 좀 보살.
1: 뽑소. 네. 아가? 아, 어째래?
3: 이거 뭐 젊어해. 머리를 잘 썼다 해.
1: 에이,
3: 내 정말 담보가.
1: 나
3: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되겠었지.
3: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3: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 해.
1: 축하한다, 축하요.
3: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 돼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1: 알았습니다.
3: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야.
1: 걔가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해 드릴 텐데.
3: 야야야야야야.
1: 자, 갑시다. 이야, 대박.
4: 아니, 사람들 그 사시고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을 가나 이거 빨리 링기 해야 되겠는데 그건 썼구나. 내 여미 맥도 어디 다 써먹겠네.
1: 아이고, 세세. 신쿠 메유, 세세 메유.
3: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4: 말이 그거 하는 거 아잖아. 라바이, 와, 한쪽한 미술 봐.
1: 미술, 미술.
3: 이거 봐봐. 그 한쪽 말을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4: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로마.
1: 예.
4: 와, 저 민발킹라.
1: 아, 민발킹라, 따다디 민발킹라.
4: 그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거짓말 열듯죠.
3: 아,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 뽕뽕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4: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남은 것은 어머니 이렇게 사나르네 남.
3: 얼쑤그만,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네.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4: 예.
3: 내 한 번도 오른쪽에 맨피 올 뻔했어.
4: 그만해, 포기했어.
3: 어찌나, 어찌나.
1: 저 부인 먼저.
3: 아, 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됐구만.
4: 어째서?
3: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4: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
3: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4: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1: 그지 말고. 나도 붙었어. 축하한다. 축하.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아, 이렇게 고운 일에 예, 얼굴을 붙이지 말고.
3: 예.
1: 아, 집에 하는 은혜 학교부터.
3: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인기인 게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부터.
1: 아, 중도 안에. 예.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로
3: 돌아야. 아, 그래서 그렇자고.
1: 그렇자고. 저 집에 하는 은혜 학교부터.
4: 우리 아?
1: 예.
4: 우리 아는 리영도 사리 순어 이때 아재가 탁 붙었어.
3: 내 소리를 하고 있구나.
4: 어째?
3: 무슨 게라? 사리 대학이라.
4: 야, 사리 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1: 저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3: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1: 이거 저 손님이
3: 변경해야 된다.
4: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면서리 침에 깎이겠어리. 옆자 끝이지.
1: 사람들이 옳습니까?
3: 이게 어째 영기신의 전화번호 책 뺏기 왔잰가?
4: 지금 조금은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봐도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3: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구만. 예.
4: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
3: 아이고. 하긴 그렇소구만.
4: 예.
3: 그 우리 민족이 풍성스까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4: 무슨 바람?
1: 무슨 바람?
3: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1: 네.
3: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1: 네, 그래.
3: 아, 이 근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1: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3: 네?
1: 네, 그런 게.
4: 아이고,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1: 네.
4: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3: 무슨 게 난 돈?
1: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처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센다.
3: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이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4: 아이고,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 내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것이 친구들이 시동 생기는 시리만 한 여섯 번은 달렸습니다.
3: 여섯 번도?
4: 예.
3: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4: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3: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여덟 번이나 갔다 왔구만.
1: 미진이네.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여덟
3: 번.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된다. 이거 봐봐.
1: 네.
3: 내 친구 그 사람이
1: 네.
3: 5년 동안 네 번 결혼했어.
1: 네?
3: 네. 그 결혼을 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가 또 타올 잔치를 또 네 번. 그래가 5년 동안 여덟 번 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재간도 있다.
4: 아이고,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9년 1년 막으시 동창만 해도 12번이나 다녔습니다.
3: 동창만 해만 12번?
4: 어찌 아니겠습니까?
3: 그게 거짓말이군요.
4: 어머니!

0: 한 번.
1: 다시 한 여름을 맞으면서.
0: 한 번.
1: 예체 나서. 그리고 풍년 가을을 맞으면서 냈던.
2: 한 번. 한 번.
1: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3: 모든 네이버가
4: 무슨. 네이버.
1: 원래 네이버에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폐지.
2: 예.
1: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추동 그랬거나 네이버 3, 4, 12, 12번.
3: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우리 저중연애가 싹 승리됐습니다. 미쳤어. 우리 미쳤어.
5: 하여간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3: 네. 노벨사 말입니다.
6: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0: 통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사자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야,
2: 그날이,
1: 야,
2: 그날이 빨리 오라.
3: 번호 누를 줄 안가?
4: 안가.
1: 오, 똑똑하다.
3: 지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4: 아빠 욕한다.
3: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워, 치워, 치워.
4: 연희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5: 여보, 내 거 먼저
1: 해. 아, 내가 먼저 해.
4: 야,
1: 아, 어째?
4: 좀 조용하면 안 된가?
5: 차라, 차라.
6: 손님이 성격을 쓴다.
3: 손님이 치셔.
4: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응? 야, 우리야.
3: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1: 아니 내가 먼저 해야지.
5: 아니 내가 먼저 해야지. 야 아줌마
1: 내려. 야 아줌마 이게 정말 답답하다 이거.
7: 선생님 아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살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0: 내가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를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토론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아 저기 아이고 저 40점 아니고 30점 18점 아이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돈이 싹

가을은 빛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아 오고 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수놓는 갖가지 꽃들은 모든 사람들과 친숙하고 친근합니다. 현재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서리 씨는 부모님을 찾아뵌 지 오래되어 특별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문안 인사를 전하려다고 했습니다. 도다시에 계시는 나서리 씨 아버지는 작년에 위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건강 회복에 진력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바삐 보내고 있답니다. 하여 나서리 씨는 아버지께서 어서 건강을 회복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노래 나는 해바라기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따라 가을 향기는 더욱 진하게 퍼집니다. 파란 하늘 아래 국화꽃 향기 가득한 들판을 걸어본 것도 가을의 별미가 아니겠습니까? 더문시에 살고 있는 백향옥 씨는 올가을에는 3년간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국화꽃의 깊은 향기만큼 결혼 생활도 향기로웠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날 축하해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줄 가족과 친척,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꿈이 피는 계절을 요청해봤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을 나누었던 고향길은 그대로인데 처갓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개구쟁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류술하더니 고향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잔잔히 부는 실바람에 향기로운 불꽃 내음이 실려오면서 고향의 정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도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신나게 출발할까요?

오늘은 전려화 작가님의 글 맞이라는 호칭의 무게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는데요.

어린 여성 클럽에는 향기님, 그리고 최원무님, 그리고 박정흠님, 박소님, 태평양보호님, 최소천님,

마지라는 호칭의 무게 전려화. 어느 날 우연히 더윈에서 4살짜리 꼬마가 동생을 안고 분유를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됐다. 귀여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어린 시절 추억이 눈앞에 아스라하니 펼쳐졌다. 산간 오지에서 살았던 우리 집에서 향 소재지에 자리 잡은 소학교에 가려면 험한 산길을 넘고도 또 작은 내를 건너야 했다. 산비탈은 비록 가파르긴 해도 오솔길이 있어 그럭저럭 걸을만 했으나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내를 건너는 것이 문제였다. 가끔 서수레를 만나면 운 좋게 앉아서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은 차가운 물 속에 듬성듬성 놓인 돌다리를 딛고 지나가야 했다. 어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그 돌다리 건너기가 어린 나에게는 발을 헛디딜 때마다 차가운 물 속으로 퐁당 빠져들어 종아리까지 젖게 만드는 무서운 경험이었다. 특히 장마철이면 불어난 물 때문에 돌다리가 아예 잠겨버려 가슴을 졸이며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내디뎌야 했다. 그래도 4살 터울인 언니가 있어 학교 가는 길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다. 언니는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손길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그 시절 동네 어느 집에서나 마지가 어린 동생을 돌보고 어른들은 바깥 일에만 신경을 썼다. 언니는 어린 나를 돌보는 게 마치 당연한 듯 관심하고 챙겨주었다. 부모님은 생계로 바쁘셨기에 마지라는 이유로 언니가 자연스레 집안일과 동생을 돌보는 것을 맡게 됐던 것이다.

어느 해 여름 비가 요란히 많이 내렸다. 그 비는 우리가 등교하려면 꼭 건너야 하는 맑은 냇물을 황토색의 진흙물로 만들었다. 평소에 비해 물살이 세고 우에서 떠내려온 풀들이 판돌에 걸려 있어 발을 내딛기가 무서웠다. 자칫 발을 헛디뎠다간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흙물에 빠지기 십상이었다. 그날 언니는 바지를 무릎 옷까지 걷어올리고 신을 벗어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는 앞에서 걸었다. 언니 따라 강 중간쯤 갔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끌거림 때문에 도무지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도로에 서서 꼼짝을 못하니 언니는 안 되겠는지 더러운 물속에 들어가 등을 나에게 내줬다. 자, 엎혀. 맞이라는 이유로 어른스러움을 일찍이 배웠던 언니는 자기도 아이이면서 나를 업으려고 선뜻 등을 내줬다. 나는 언니의 등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러자 언니는 캑캑거리며 손을 좀 풀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언니의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아 말을 듣지 않았다. 언니는 그런 대로 몇 발자국을 떼고 나를 큼직한 돌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다리를 호들호들 떨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렸다. 언니는 빨개진 목을 손으로 슬슬 만지며 길게 숨을 들이켰다.

한숨 돌리고 나서 언니는 다시 등을 내밀었다. 그런데 물 가운데서 피련이 더욱 겁이 났다. 게다가 언니의 다리에 시퍼렇고 길다란 무엇인가가 걸려 있었다. 나는 아! 하고 겁에 질려 새된 소리를 질렀다. 언니는 힐끔 내려다보더니 풀이잖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발을 훌쩍 들어 걸려있는 풀을 물에 띄워보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어물거렸을까. 등교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언니는 꼼짝 못하는 나를 보고 하악하여 다시 오는 게 두렵니? 라고 물었다. 내가 머리를 끄덕이자 언니는 무엇인가 생각하나 싶더니 그럼 다시 후퇴해 갈 수는 있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언니는 물에서 올라오지 않은 채 내 손을 꼭 잡고 조심조심 돌다리를 딛게끔 도와줬다. 드디어 냇가에 발이 닿았고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업은 어찌는가고 걱정스레 물었더니 언니의 눈이 반짝거렸다. 돌식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의 꾸중을 들을 게 뻔했기에 언니는 하루 동안 실컷 놀다가 저녁 때쯤 하악한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놀자는 말에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짜고짜 고개 넘어 박 아바인의 참외밭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노란 꽃이 필 때부터 며칠에 한 번씩 찾아가 군침을 삼키며 지켜보던 참외.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 먹음직스럽게 생긴 참외들이 넝쿨에 달려있던 것이 떠올라 언니와 나는 낄낄 웃으며 냅다 뛰어갔다. 그날 우리는 낮 동안 밖에서 빈둥빈둥 나돌다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다. 저벅저벅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모님의 눈치를 슬슬 봤다. 부모님은 누구도 우리가 낮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무사히 저녁까지 먹고 숙제를 하는 척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때였다. 집 밖에서 누군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아바이였다. 아버지는 박아바이가 웬일로 찾아왔을까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열어 맞이했다. 박아바이는 문턱을 넘어서며 허허 웃으셨다. 낮에 우리가 참외밭에 들어간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박아바이는 참외를 뜯어먹어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살살 뜯어먹으라고 말해주러 왔다면서 한입 떼먹고 버려진 참외 여러 개를 헝겊 주머니에서 꺼내 보였다. 그제야 부모님은 우리가 낮 동안 무슨 장난을 쳤는지 알게 됐고 아버지는 박아바이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아바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언니와 나는 부모님에게 크게 혼났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걸 봤다. 아버지는 마지가 돼갖고 동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며 회초리를 들어 언니의 종아리를 맵게 내리쳤다. 언니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체벌을 받았고 나는 한켠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쿨쩍거렸다. 언니는 마음대로 학교를 결석한 것과 남이 참외밭에 손을 댄 죄에 동생 앞에서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잘못까지 합쳐 허되게 혼났다. 그 일이 있은 후 언니는 하루아침에 어른스러워졌다.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부엌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나의 숙제도 지도해줬다. 나는 공부 잘하고 듬직한 언니 덕분에 별로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학기 말이면 늘 학급에서 앞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 공부를 잘한 덕에 다
담임 선생님의 특별한 관심도 받곤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이게 다 언니가 감독하고 가르쳐준 덕분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다. 오히려 속으로 내가 총명해서 공부가 쉬운 거지 라고 생각하며 겨우 자만을 할 때가 많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다. 그해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어머니는 언니와 나에게 방학간에 완성해야 할 학습 임무를 내줬다. 새학기에 배울 어문 수학교과서를 빌려와 우리 앞에 내밀면서 방학 동안 미리 예습해두면 새학기에 훨씬 수월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는 언니를 보며 엄숙하게 내가 맞으니까 동생 예습 많이 도와줘야 해 라고 했다.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언니가 집안일을 거들지 못하게 했다. 오지마를 벗어나려면 공부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공부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겠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어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찍 헤미든 언니는 어땠을까? 그해 여름 우리는 교과서에 연필 자국을 새까맣게 남겼다. 반년 뒤 나는 학기 말 시험에서 어문과 수학 두 과목 모두 만점을 맞아 전 학년에서 주목을 받았다.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 앞에서 나를 극찬하면서 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했다. 옆자리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풀었어? 지난 방학에 언니한테서 배운 거야. 나는 이실 짓고 했다. 순간 머릿속에 지난 여름 방학 동안 곁에서 공부를 지도해 주던 언니가 떠올랐고 그제서야 언니가 있어 너무 든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제 언니도 쉰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언니는 여전히 우리 집의 든든한 맏딸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과 이 동생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언니는 나에게 큰 산과 같은 존재다. 오늘 언니의 삶을 되짚어보니 마지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 한구석이 저려온다. 그리고 지난날 언니의 등에 업혀 내를 수없이 건너던 날들의 전경이 아련히 떠오른다.

네, 금방 전려화 작가님의 그 맞이라는 호칭의 무게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저도 저희 집에서는 맞이인데요. 여러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이로 불리우는 그 호칭 때문에 그런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네 가끔 네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는 이런 마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맏형 혹은 맏언니, 맏딸 또 맏아들, 맏며느리. 네 보통 맏며느리 너무 힘들죠. 그렇죠. 특히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맏이라는 네 이런 맏 여기에 뭔가 모를 신뢰와 이런 또 안정감을 주는 그런 힘이 있는 외에 또 오늘의 작품처럼 이 호칭에 대한 무게가 동반하죠. 가족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부모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모습들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만약 맏이가 아니라면 우리 맏이들에게 네,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안부나 또 안부 메시지나 안부 전화 같은 거 하면서 네 이런 사랑을 더 돈독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희 동생은 알고 있으려나요? 그래요. 이렇게 이런 방송은 네 오늘 저희 동생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또 저의 욕심, 저의 사심을 부려봅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괜찮은 사람. 누구에게든 굉장한 칭찬이죠. 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말하면 자신에게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분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격려하면 실제로도 최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침마다 외쳐봐요. 난 최고야.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박병대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우리글 사랑.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간 지도 어언 34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는 생전에 우리 7남매를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치면서도 짬짬이 재미나는 가사나 시를 외우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조선문 서점에서 구입한 재봉 감별곡을 보다가 큰 소리로 한 토막을 읽었더니 어머니는 그건 추풍 감별곡의 가사로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깜짝 놀라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추풍 감별곡은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즐겨 읊었던 가사란다. 비록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이 가사만은 아직까지 줄줄 외울 자신이 있단다. 내가 기억한 게 맞는지 한번 책과 대소해 보겠니? 라고 하고는 신명나게 가사를 읊어내려갔다.

어젯밤 바람 소래 금성이 완연하다. 고침 당금에 상사몽 훌쳐 깨어 죽창을 반개하고 막막히 앉았으니 만리 장공에 하운이 흩어지고 천재 강산에 창기운 새로워라.

어머니는 기억을 더듬느라 애쓰는 티도 없이 장편 가사를 얼음에 박밀듯 술술 읊어내려갔다. 어머니의 기억력이 놀라운 건 둘째치고 가사에 얼마나 흠뻑 빠졌으면 그 긴 고전 가사를 여지껏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는 학교도 못 다녔을 텐데 우리 글을 어떻게 익혔나요? 그 시절에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려워 학교라고 갈 엄두도 못 냈었지. 그럼 어머니는 누구한테서 우리 글을 배웠나요? 내가 궁금해서 따져 물으니 어머니는 누구긴 누구겠니? 나는 네 외할머니한테서 배웠지. 하면서 빙그레 웃으셨다. 집안 살림이 어려웠음에도 외할머니는 딸의 눈을 틔워주려고 어머니가 7살이 되자 우리 글을 배워줬단다. 그러나 간단한 받침 달기까지는 대충 배워줄 수 있었으나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모색한 끝에 한 가지 방도를 찾아냈다. 바로 방안이며 부엌이며 눈길이 닿을 만한 물건에 그 이름을 써 붙여놓고 우리 어머니가 집안을 드나들 때마다 글자를 보고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어머니는 받침이 달린 글자도 제법 깨치게 됐다. 또 글을 익히는데 흥취를 가지라고 민간에 유행하는 가사를 정리해 적어놓고 읽게 하여 어머니의 열독 능력을 키워줬다. 글이란 읽기만 해서는 진정으로 익힐 수 없다. 배운 글은 자꾸 써야만 머릿속에 확고히 박히는데 집안은 종이나 연필을 살 형편이 못됐다. 외할머니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변두리에 굽이 있는 네모꼴 나무판을 만들어 그 위에 모래를 담고 나무꼬챙이로 글을 쓰게 했다. 어머니가 모래판 위에 글을 다 쓰고 나면 흔들어서 자국을 지우고 다시 쓰니 종이가 모자라거나 연필이 다 안타깝던 일은 없었다고 한다.

소녀 시절 어머니는 어전에는 집에서 일손을 도와 칠삼도 할고 물레질로 배를 싸 실을 뽑기도 하고 오후에는 밖에 나가 또래 여자애들과 술래 잡기도 하고 줄뛰기도 뛰면서 놀았다고 한다.

편지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됐다. 워낙 어머니가 자란 동네는 예로부터 퇴계 리황, 서예 류성령, 학봉 김성일과 같은 명인들이 배출한 안동지대라 가난한 집의 딸애들도 그를 알았으며 성행하는 민간 가사는 어느 집에서나 다 100개 두고 업고 외우곤 하는 게 풍토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당시 유행하던 가사를 많이 장악했는데 그 중에서도 추풍 감별곡은 가장 즐겨 외우던 가사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배운 글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간 건 물론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혔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다. 마을마다 야학을 꾸려 부녀들에게 글을 배워주던 때 어머니는 마을의 공작대원들을 도와 버조교원 역할도 했다. 어머니는 만년에도 가사를 무척 사랑했다. 어머니가 수집한 가사가 책에 실리자 신명이 나서 부근의 조선적 동네를 돌면서 가사 수집에 더욱 열정을 쏟았다. 어머니의 글사랑을 떠올리니 오늘따라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난다. 지금쯤 어머니는 구천에서 무슨 가사를 외우고 계실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기춘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춘 시절의 초록색 군모여.

내가 말하려는 군모는 50여 년 전 우리 세대 젊은이들이 군대 모자라고 입말에 자주 담았던 그때 군인들이 쓰고 다녔던 모자다. 지난 세기 70년대 초 우리 사회 풍경 속에 구석구석을 가끔씩 더듬어 볼 때마다 군모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눈앞에 언뜻 그린다. 그때 그 시절에 해방군에서 퇴역한 군인들은 우리 20대 젊은이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했다. 군인이 될 테야 얼마나 멋진가. 나도 그런 인기 대상의 행렬에 끼어들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다. 그리하여 병역 징집 연령에 해당되는 그 해에 산참으로 참군 지원을 했는데 아쉽게도 신체검사에서 근시한 판정을 받고 탈락됐다. 군모를 머리에 척 쓰고 군복 차림을 하고 앞가슴에 커다란 붉은 꽃을 달고 참군하는 친구들을 멀근히 바라보면서 부러움과 아쉬움에 울적해졌다. 하지만 나는 인사 마음을 다잡고 농촌이라는 이 광활한 천지에서 청춘의 가치를 빛내리라 다짐했다. 생산

대서, 민병패장, 단지부 서기 등 여러 직무를 맡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점차 청년들 속에서 걸간이 됐다.

제 딴에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껴졌지만 주위에서 제대 군인들이 오갈 때마다 그들이 쓴 초록색 군모와 산뜻한 군복이 어쩐지 자꾸 눈에 안겨왔다. 그 당시 우리 또래들이 즐겨보는 전투 영화 병원 유격대에서 나오는 팔로군 유격대 대상 리향양이 평복 차림에 팔로군 모자를 쓰고 지혜롭고 용감하게 적들과 싸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도 군무를 쓰고 민병 패장 노릇을 본때 있게 하고 싶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군무를 쓰고 싶어 했다. 하지만 군모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마을에서 내가 제일 강했을 것이다. 우리 생산대에는 나와 동갑내기인 제대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나는 은근히 그의 군모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어느 모임에서 나는 넉살 적게 그 제대 군인의 군모를 한번 써보자고 했다. 그는 제 거 벗어서 나한테 주면서 써보라고 했다. 나보다 키도 크고 머리도 큰 그의 군모를 쓰니 조금 헐렁했다. 그러자 그는 네가 욕심내도 너무 커서 안 되겠다 라고 희죽거렸다. 그래도 군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나는 주위 친구들 가운데 누가 군모를 쓰고 다니는지 계속 살폈다. 어느 날 나와 좀 가까이 지내는 친구 강철이가 어디에서 얻었는지 색깔이 약간 바랜 군모를 쓰고 나타났다.

그는 나와 키도 비슷하고 머리 크기도 비슷해 그가 쓴 군모라면 내 머리에 딱 들어맞을 것 같았다. 나는 렴지를 불구하고 강철이를 불러서 내가 쓰고 다니는 건색 새 모자와 군모를 바꾸자고 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얼마 전에 제대 군인인 사촌 형님한테서 겨우 빼앗은 것이라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딱 잡아댔다. 후에 여러 번 사정을 하자 자기가 1년쯤 쓴 후에 바꿔 쓰자고 마음에 내키지 않은 약속을 하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나자 그의 군모는 초록색 빛깔이 많이 색바래졌다. 그래도 나는 그의 군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강철이를 찾아가 새로 사서 한 달도 쓰지 않은 검정색 모자와 군모를 바꾸자고 짓궂게 달라붙었다. 전에 약속을 했는지라 이번에 강철이는 추호의 조조도 없이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군모를 제껏 벗어서 나에게 넘겨주고 내 새 검정색 모자를 가져다가 자기 머리에 꼭 눌렀었다. 군모는 비록 색깔이 많이 바래졌지만 머리에 쓰는 순간 가슴이 일렁였다. 군모를 그토록 써보고 싶던 소망이 드디어 실현됐던 것이다. 군모를 그토록 애착하는 내 마음을 이해할 리 없었던 어머니는 새 모자와 낡은 모자를 바꿨다고 아니꼽게 꼬지섰다.

에그 에그 저 멍청이 같은 게 새 모자를 낡은 모자와 바꾸다니. 나는 이 군대 모자가 좋습니다. 어머니가 허드게 꼬지져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이튿날부터 나는 그 군모를 쓰고 사람들 앞에서 옷줄 댔다. 일을 할 때는 먼지나 땀이 슴비올 것 같아서 쓰지 않았고 외출하거나 회의가 있을 때면 보란 듯이 쓰고 다녔다. 군모가 약간이라도 어지러워지면 깨끗이 씻어 말리운 다음 주름살이 질세라 손으로 살살 다듬곤 했다. 그런데 내가 이처럼 아끼는 군모에 눈독을 들인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군모를 쓰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때마침 초로라는 친구도 와 있었다. 그는 내 군모를 보자 자기 머리에 맞을 것 같다고 하면서 쏘보자고 했다. 나는 시답지 않았지만 군모를 벗어 그에게 넘겨줬다.

그는 군모를 머리에 쓰고는 내 머리에 딱 맞는구나 라고 익살스럽게 웃으며 며칠만 쓰자고 했다. 나는 대뜸 그가 군모를 돌려두르는 기미가 없는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그의 머리에 쓴 군모를 와락 벗겨주고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그러자 그는 벌컥 화를 내며 내 손에서 군모를 억지로 빼앗으려 했다. 나는 군모를 가슴에 단단히 안고 안 된다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맞섰다.

그는 나보다 2년이나 연상이고 소나기가 나보다 억센지라 나를 방구석에 밀어놓고 귀엽고 빼앗으려고 했다. 나는 군무를 움켜쥔 채 더 어스러지게 가슴에 품고 안간 힘을 썼다. 내가 하도 억세게 나서자 그는 무리한 행동을 멈추고 내 머리를 툭 박아치면서 내 어석 그 잘난 군대 모자를 가지고 라고 말하고는 물러나는 것이었다. 군무를 하도 애지중지하면서 법에처럼 간직하고 자주 씻다 보니 초록색 원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래도 나는 그 군모를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쓰고 다녔다. 요즘은 군모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간혹 홍색 영화나 연출 무대에서만 배우들이 그때의 그 초록색 군모를 쓰고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토록 원했던 군모여.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군모의 그 초록색 색깔만은 내 청춘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새파래지 않으리.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까만 천호에 보석을 쏟아부은 듯 점점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별은 암흑의 두려움도 순식간에 잊게 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꿈은 그때 별이 됩니다. 그 별을 딸 수 없어도 두려움 없이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그 별이 자신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게 꿈의 힘입니다. 네, 힘든 상황일수록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절실합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역시 힘들 때 어깨가 되어주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중국은 대러시아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성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시장 거리를 거니는 활기찬 모습은 이미 국경 도시의 일상이 됐습니다. 국경 간 이동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흥룡강 성의 인바운드 관광은 계속 활기를 띄웠습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전성의 출입국 관광객은 연인원 156만 4,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1% 증가했습니다. 세금 환급 건수는 1,839건, 신청 금액은 1,000만 원을 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0.77%와 109.57% 증가했습니다. 그중 흑하 통상구로 입국한 러시아 관광객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연간 출입경 인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빈공항의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약 5만 8천 명으로 증가률이 119.57%에 달했습니다. 국경 간 왕래는 변경 무역 대행과 단거리 여행에서 웰빙 관광, 문화 관광, 수학 여행, 비즈니스 상담 등 장거리 일정으로 확장되면서 체크인 관광에서 몰입형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리성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 러시아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입국 편의화 정책을 내놓은 덕분입니다. 할빈공항은 무비자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안면 인식과 자동 검증 장비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흑한은 저속 검문을 시행해 통관 수속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감옥사는 러시아인 감옥사 류입 28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통상구에는 이민 사무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정책 상담과 수속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하, 무원 등 대러시아 관광 집산지를 조성하고 인바운드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해 상담, 세금 환급, 언어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흑하 국제 대야시장은 하루 평균 1만 5천 명이 방문하고 매출이 약 50만 원에 달합니다. 수분하는 중로 국경 간 카니발 시즌과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계기로 야간 경제와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등 다양한 업태를 활성화했습니다. 무원은 국경 간 관광 상품 설명회를 열고 중의 건강 요양 체험, 미식 시식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웰빙 관광 문화를 크로스보더 관광 전 과정에 접목시켰습니다. 흥룡강 성 15차 5기능 계획은 소비 체험을 중심으로 소비 신업태, 신모델, 신시나리오를 육성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콘서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의 형광바다부터 공연장 밖의 생활, 경제 활기까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소비 류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음도시 할빈에는 공연 열기가 넘쳐 흐릅니다. 불과 보름 만에 네 차례 대형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됐으며 타지역 관광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인기 배경에는 우리성의 IP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초연, 최초 공개, 단독 순회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부문이 전국 유수의 연예 기획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부문과 공연기업은 며칠 동안 컨벤션센터 동계 아시안게임관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콘서트 무대 설치와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처음으로 사면 무대를 도입해 일주일 만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공사 진입 조율부터 셔틀버스 정차 지점 확정까지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성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개최 기간 컨벤션 센터 링근 상가와 수백 곳의 음식점이 영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연장 안의 뜨거운 열기가 공연장 밖의 소비 현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공연은 13차례 개최돼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관객은 2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9% 늘었습니다. 흥룡강의 콘서트 경제는 활발하지만 현재 공연 일정은 주로 할빈에 집중됐습니다. 소비 열기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 문화 및 관광청은 매주 연예 기업과 좌담회를 열고 연예 산업 지원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입장료 1원의 수입은 약 7원의 도시 종합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열전 2026년도 대학 및 기업 과학 교육 탐방 조선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과학기술협회는 룡강 과학교육 탐방 조선 과학기술 시야를 한눈에라는 과학교육 탐방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성 13개 시 지구의 과학관, 과학교육기지, 연구시설 등 100여 개 우수 탐방 포인트를 깊이 있게 통합했으며 룡강 지역 특색을 지닌 과학교육 탐방 조선을 설계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탐방 포인트를 방문해 몰입형 실천 체험을 진행했고 과학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교육의 융합 발전 경로를 마련해 보급 가능한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성과학기술협회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성내대학의 성화과학관, 중점연구실, 과학기술혁신기업전시관, 생산실습기지 등 자원을 깊이 있게 통합하고 15개 몰입형 과학교육 탐방조선을 새롭게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조선에는 7개 대학 테마 탐방조선이 포함됐습니다. 할빈공정대학 바다탐험 혼주입 청소년 해양과학교육 탐방조선은 할빈군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북석유대학 과학기술 캠퍼스 투어 몰입형 과학교육 체험 탐방조선은 석유 채굴의 과학적 비밀을 풀어줍니다. 동북석유대학 물리탐구전시관 중수학생 과학교육 탐방조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를 개발하고 흥룡강 8일 농간대학 밭에서 식탁까지 청소년 식품과학 과학교육 탐방조선은 식량 안보 리념을 심어줍니다. 흥룡강 과학기술대학 룡강 광업 문명 천년 유전자 사슬 탐방조선은 룡강 광업 문명의 천년 맥락을 탐구하며 흑화학원 지계 중로 과학창의 탐방조선은 혁신 실천 역량을 연마하고 흥룡강 농업경제지급학원의 한지 현대농업 과학교육 탐방조선은 한지 현대농업의 과학기술 매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조선에는 8개 기업, 학회, 농업고신기술구역, 전시관 등 탐방조선도 있습니다. 흥룡강성물리학회, 근운추적, 영광계승, 핵과학, 홍색과학교육 탐방조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소양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고 흥룡강성계속교육학회, 경지미래산학융합발전센터 탐방조선은 첨단 과학기술을 보급합니다. 북대환그룹 흥룡강 아성농장 유한회사, 개간,

꿈건설 스마트 농업 탐방실천으로서는 북대황 정신을 체득하고 한지의 벼 발전 과정을 리해하게 합니다. 대경 석유과학기술관 흑금 탐험가 석유과학교육 탐방조선은 철인 정신을 계승하고 과학적 소양과 애국 정신을 함양하며 감옥사 국가농업첨단기술구역, 대학, 학회, 기업, 과학교육 탐방 연합행사 프로젝트는 4대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방문해 대국의 곡창 과학기술 역량을 체감하도록 합니다. 할빈 극지공원 극지탐험 극지과학연구 탐방로서는 생태보호의식과 과학기술로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할빈 신주정용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 신주정용무인기과학창의탐방로서는 몰입형으로 적어도 과학기술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흥룡강 락상과학기술유한회사 목당그룹 지능과학기술관 탐방로서는 사색 테마 특색 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0번째 시간입니다.

0: 남쪽에서는 적의 탱크들이 벌써 강을 건너 북쪽 기슭에 이르렀고 앞에선 몇 대는 큰 길에 올라서서 달리고 있었다. 1년과 1령리의 진지에서 전사들이 아래로 철수하고 있었다. 등군은 구화통이 터져 소령이 차고 있던 사창을 뽑아들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소령이 급히 뒤쫓아갔다. 등군은 철수해오고 있는 1년 전사들 앞에 똑하니 붙이고 섰다.
1: 여기서! 누가 철수하라고 했어?
2: 영장이 철수하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1: 더문의 연장과 지도는 어떻게 됐어?
2: 희생됐습니다.
1: 영장은?
2: 우리는 영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 지금 이차 진지어 나가서 저기 보병들을 조치요.
3: 알겠습니다.
0: 눈매가 밝은 소령이 앞을 찬찬히 보더니 소리쳤다.
4: 판사 동지, 저기 산두성이를 보십시오. 유영장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막 북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1: 빨리 가서 여기를 불러와.
4: 네.
0: 소령이 류키영을 데려왔다.
1: 진지를 사수하겠다고 장담해놓고는 왜 철수했어?
5: 도라도지 성내지 마십시오.
1: 지금 왜 철수했는가 묻는 거야. 왜?
5: 아니, 제가 철수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땅크가 우리 뒤에 나타나서.
1: 이런 겁쟁이라고요. 그래, 땅크가 뒤에 나타나면 싸우지 못한가 말인가.
0: 전사들 앞에서 욕을 먹은 류키영이 발끈했다.
5: 관당 동지께서 사람을 함부로 희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류키영은 절대 자기 한 목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6: 뭐라고?
5: 저는 백이문 전사들의 목숨을 돌봐야 했습니다. 진지에 그냥 있으면 그들은 헛되이 죽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장인 저로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이 비겁한 놈! 이제야 내 놈이 어떤 놈이라고 똑똑히 해놨다.
0: 화가 천둥같이 치밀어 오른 등군은 류키영에게 사창을 돌려댔다. 한탄창의 탄알이 류키영의 머리 위로 날아지났다.
2: 한동지, 진정하십시오.
1: 류키영을 모상해제 시키고 관부로 압송해요.
2: 네.
1: 너무들, 공산당원 너무들. 지금 우리는 몇만 명의 적들을 포위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우리의 주력 부대가 북 진격해옵니다. 그러면 적들은 끝장납니다. 적을 한 놈이라도 놓치면 우린 조국 이민들과 조선 이민들에게 죄를 범합니다. 난 지금 곧 진지를 도로 빼앗을 것을 동무들에게 명령합니다. 동무들도 알다시피 나는 대도하의 18령사들을 업무한 기관 총수입니다. 난 지금 진지를 점령하려 돌격해 올라가는 동무들을 업무하겠습니다.
0: 말을 마친 등군은 기관총 뒤에 엎드렸다. 등군의 노련한 솜씨에 맞은쪽 산꼭대기 적들이 삼단같이 쓰러졌다.

0: 기파피한 전사들이 돌격해 올라갔다. 이때 골짜기 5구까지 들어온 적의 탱크가 목표를 발견하고 사격을 했다. 포탄이 등불이 엎드려 있는 부분에 떨어졌다.
1: 탄저 동지, 어서 자리로 옵시다.
2: 괜찮아!
1: 아, 안 됩니다. 탱크가 점점 가까워지고 포가 밑집 뺐습니다.
2: 이 어느 나라고 쓸데없이 참들이야!
0: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포탄 몇 발이 바로 옆에서 터졌다. 소령이 얼른 탄장을 자기 몸으로 뒤덮었으나 한 발 늦었다. 탄장이 바지가랭이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탄장은 혼미 상태에 빠졌다. 소령은 탄장을 업고 구급소로 달려갔다. 등군의 오모하에 다시 돌격해 올라간 일련은 빼앗겼던 진지를 도로 빼앗아내고 적들을

0: 부모가 한창 기뻐하고 있을 때.
1: 보고! 탄원 동지가 부상하겠습니다!
2: 뭐요? 그 이상해서?
1: 허단의 다리를 맞고 지금 고소에 갔습니다!
2: 의식은 있어?
1: 혼비상태입니다!
2: 피가 아주 기억이 타지야! 개자치!
0: 이때 3년의 진지는 양쪽에서 협공하는 적의 탱크와 보병 부대의 침공을 받았다. 불길에 휩싸인 3년의 진지에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고 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적들이 벌써 산중턱까지 올라왔으나 진지에서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3: 3년 전사들이 모두 희생되었을까요?
2: 아닐걸요. 3년은 그런 전사들이 아니오. 이제 뭐라고?
0: 적들이 진지와 30m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였다.
4: 돌격!
0: 연기 속에서 전사들의 함성이 터지더니 선비탈로 수류탄 벼락이 쏟아졌다. 갑자기 맹공격을 받은 적들은 산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적들이 한창 쫓기고 있을 때 22호대의 적기가 3년의 진지에 폭탄을 떨구고 낙탄탄을 쏘았다. 3년의 진지는 또다시 불길에 휩싸였고 전사들의 몸에도 불이 달렸다.
1: 자! 빨리 땅에 녹아 머뭇거리오! 그러면 몸이 달린 불이 이제 꺼질 거요!
4: 알겠습니다!
0: 전사들은 땅에 구울면서 몸에 달린 불을 껐다. 진지도 불이 탔다. 그때 적들이 또다시 돌격해 올라왔다.
1: 도문을! 조선 인민을 위하여 복수할 때가 왔습니다! 오수석을 위하여 영리를 떨칠 때가 왔습니다! 1패와 3패가 어마하고 2패는 날따라 돌격!
0: 말을 마친 곽상은 보병삽을 들고 돌격해 내려

0: 속에서 머리와 몸에 불이 달린 20~30명가량 되는 전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적들에게 덮쳐들었다. 돌격해 올라오던 적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옥무니를 빼려고 했다. 진지에서 뛰쳐나온 전사들은 도망치려는 적들 속에 뛰어들어 놈들을 마구 찌르고 총으로 쏘았다. 곽상은 보병삽으로 여러 놈을 찌고 넘기고 나서 중상을 입었다. 어스름이 깃들자 일대 보위 섬멸전이 시작됐다. 정면 부대들이 튀어나오자 주부는 만단 시름을 다 놓았다. 주부는 적들이 빠져나갈 길을 막으라는 후속 임무를 포치하고는 3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3년이 차지하고 있는 산은 포탄과 폭탄의 세례를 받아 벌집처럼 파헤쳐졌으며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쌓였던 눈도 자취없이 녹아버렸다. 얼마쯤 남아있던 누렇게 말라든 풀들도 이젠 거멓게 돼버리고 산마루 가까운 곳은 여러 번 갈아본진 것처럼 푸석푸석해졌다.
1: 삼면! 삼면이 어디 있어?
2: 삼면! 삼면! 여자도모! 여자도모!
1: 아까 한 30명 가까운 전사들이 놈들과 육복전을 벌였는데 다 희생됐을까?
3: 아니, 그럴 수 있을까요? 전투가 한창 진행됐고 놈들이 산 아래로 쫓겨 내려가는 걸 보았는데요.
1: 그러게 말이오.
0: 바로 이때 포탄 구덩이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날창을 꼬나들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4: 야, 이놈들!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야!
5: 가만! 가만!
2: 동무! 동무! 동무 삼면이 아니오?
1: 난도 적들인 줄 알고!
0: 키가 큰 그 전사는 군대에 군대 불에 탄 솜옷을 입고 있었는데 검은 솜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다. 얼굴은 포연에 시꺼멓게 그을렸고 두 눈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주부가 가까이 다가섰다.
1: 교량 오모, 잘 싸웠어.
6: 우리 붉은 삼루는 진지를 극렬히 지키겠습니다.
1: 면장은 어디로 갔어요?
6: 우리 붉은 삼루는 한 사람이 남아도 진지를 고소하겠습니다.
3: 교량 도모, 지금 정치위원이 동문의 면장이 어디 가는가 묻고 있어.
6: 정수원 동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붉은 삼루에는 아직 23명 전사에 보통 23사루가 있고 공산당은 5명이 있습니다.
1: 지금 이 동부의 문기를 보니 우리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이요.
3: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포탄과 포탄 소리 귀가 먹지 않았을까요?
1: 그럴 수도 있지.
0: 연락병이 무릎을 구부리고 땅에다 곽자를 썼다. 그제야 교대항은 정치위원이 곽상 련장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6: 련장은 보명사부로 여러 놈을 찍어 넘기고 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얼른 달려가서 그의 옷을 벗겼는데 그는 벌써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면장의 가슴에 손을 대보니 아직도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을 업고 올라왔습니다. 지도원과 불연장 동부도 희생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면장이 놈들과 육박전을 하던 보병삽입니다.
7: 그럼 나머지 전사들은 어디 있어?
6: 면장이 부상당한 다음 제가 대리면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나머지 선사들은 두 개 반으로 편성했는데 한 개 반은 산 너머에 은폐했고 한 개 반은 산비탈에 가서 희생된 동무들의 시체를 나르고 있습니다.
7: 정말 용감하게 잘 싸웠어. 자, 가서 전사들을 보기요.
0: 주부가 산비탈에 있는 3년의 진지에 다가가고 있을 때 전사들이 멀리서부터 그를 알아보았다.
3: 정치원 동지가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8: 옳구마.
9: 정치원 동지!
1: 삼면 전사는 오늘 정말 용감하게 잘 싸웠습니다.
0: 많은 천사들이 머리며 팔이며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주부는 한가슴 가득 차오르는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다. 제일 앞에 꼬마 반의 라소문이 서 있었다.
1: 어떠소? 소문어무 그래, 견딜만 하오. 소문어무는 정말 잘 싸웠습니다. 대마루판의 저동무는 어제 만난 조사 나수머리와 생배장당한 아이들의 원수를 갚자는 구까지 외치면서 선사들의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반장 동무가 이 기회에 라소문 동무를 쳐주는구만. 쳐주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한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 꼬마판과 전련의 전사들이 모두 증명합니다. 그래, 전사란 싸움터에서 성장하는 거요.
8: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라소문은 꼭 붉은 삼대대 명예의 손색 없는 전사로 단련될 것입니다.
1: 좋소. 동무가 거외문의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온 연대가 잘 알고 있어. 그러므로 문무에 능한 전사로 준비되어야겠소.
8: 네, 명심하겠습니다.
1: 성질 급한 우리 속사포 동무도 머리에 붕대를 감을까 보니 많이 상한 모양이구만. 그래, 상처가 심하지 않소?
10: 별로 없습니다. 이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상처입니다.
1: 그렇게 불타는 몸으로 놈들과 치레는 육박전을 하고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니.
10: 전 그저 땅크를 까부실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썼으면 좋겠는지 몰라 땀만 뻘뻘 흘리다가 그만 굴러떨어지면서 다쳤습니다.
6: 땅크에서 떨어진 다음에도 속사 보동우는 적들을 적잖게 까눕혔습니다.
1: 이번에도 반장이 증명하는구만. 그래, 몇 놈을 까눕혔어?
10: 대체 몇 놈을 까눕혔던지 이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어머니에게 편지로 알려드리려고 까눕힌 놈들을 몇인가 세봤는데 전투가 치열해지니까 죄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 난 산 아래에서 동무들이 오늘 전투에서 불사조처럼 용감 무쌍하게 싸우는 걸 보고 지금까지 제일 큰 감동을 받았소. 이번 전투 과정을 꼭 사부에 잘 반영하겠소. 좀 이따 놈들의 포사격이 시작되겠으니 그 전에 빨리 희생된 동무들의 시체를 옮겨.
10: 네, 알겠습니다.
0: 희미한 어둠 속에서 주부는 희생된 전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속옷은 아직도 파란 연기를 실실이 피어올리면서 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의 목을 조인 손을 놓지 않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적을 꽉 끌어안고 적과 함께 불에 타 죽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적군의 피가 개발린 수류탄을 으스러지게 틀어지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의 입에는 아직도 적군의 귀가 반쪽 물려 있었다. 그리고 부근에는 또 60mm 포탄 구덩이가 있었다. 그 구덩이 옆에는 희생된 전사가 누워 있었고 그 주위에는 미국 놈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

0: 드라마 명의 아들딸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13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이시간은연변방송국에서녹화제작한요청하마당프로를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날마다 색다르게 물들어가고 고향 마을에는 국화꽃이 곱게 피어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높아진 하늘, 부드러워진 가을 햇살을 바라보니 그새 날 내 고향의 초가집과 고향길이 그리고 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내 고향의 초가집에는 잠자리가 날아일고 코스모스가 한들한들거리고 외할머니는 푸독수수를 삶아놓고 성군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짙어가는 가을과 함께 오늘의 요청 한마당에서는 고향집과 가족을 그리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박은아 씨가 부른 노래 봄속의 고향을 감상하면서 고향의 향수에 젖어봅시다.

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평온하게 해주는데요. 야들야들하고 향긋한 들국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을의 별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을의 향을 느끼면서 마음에 아름다운 향을 담기도 합니다. 산동성 연태시에 살고 있는 박영진 씨는 올가을에는 그동안 부모님에게 못한 효도를 해드리고서 꼭 부모님과 함께 고향길을 걸어보는 시간을 가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노래를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부모님께서 즐기시는 노래 고향산 기슬개서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가끔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마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여기며 아름답고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홍순영 씨는 고향이 화룡시인데 세월이 흘러도 소학교 담임교원 김금순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홍순영 씨는 김금순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신이 어엿한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금순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꼭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품 부조사계서를 요청해왔습니다. 여정아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로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카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내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43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봐봅시다.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아, 한 통 병기 50제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매모가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 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으로, 뭐 6살 때부터 리버이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2: 아이고, 젊어.
1: 네.
2: 내 좀 보살.
1: 뽑소. 네. 아가? 아, 어째래?
2: 이거 뭐 젊어. 머리를 잘 썼다.
1: 에이, 무슨.
2: 네.

0: 한번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구만.
1: 뭐 타짜 털게 되겠었지.
0: 자, 그럼 이것 좀 부탁하라.
1: 어여여,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0: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해.
1: 축하한다, 축하요.
0: 야, 감사.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야돼서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 준겨.
2: 알았습니다.
0: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래.
2: 걔가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해 드릴 테다.
0: 야.
1: 멋있다. 이야, 대박.
3: 어머니, 사람들 그 사신 거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인가 나 이거 빨리 링기 해야 되겠는데 그건 썼구나.
0: 어제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바이, 뭐 한쪽한 미술 봐.
1: 미술.
0: 이거 봐서 그 한쪽 말 하겠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라바이, 뭐 한쪽한 민발팅라마.
1: 아, 민발팅라, 따다디 민발팅라.
3: 그 생각하면 정말 옆머리 거짓말이 열듯죠.
0: 아, 그 말은 맞었고. 가서 머리 뽕뽕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남은 것은 어머니 이렇게 사날 은혜 남은.
0: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예. 내 한번 더 요 오른쪽 맨피 올 뻔했어.
3: 그거 많이 포기했어.
0: 어찌나
1: 저 부인 먼저.
0: 아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안 되겠구만.
3: 어째서?
0: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저녁.
0: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0: 그지 말고
3: 붙었어. 예.
1: 그지 말고 붙었어. 예. 축하한다, 축하.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아, 이렇게 고운 일에 얼굴을 붙이지 말고.
0: 예.
1: 집에 하는 은혜 학교부터.
0: 예, 그 우리 안에 공업 중점, 그 중점 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부터.
1: 아, 중도 안에. 예. 아이들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로
0: 돌아가야 돼. 아, 그래서 그렇자고.
1: 그렇자고. 저 지배하는 은혜학교부터.
3: 우리 아?
1: 예.
3: 우리 아는 리영근 사리 순어 이때 하재가 탁 붙었어.
0: 내 소리를 하고 있구만.
3: 어째?
0: 무슨 게라? 사리 대학이라.
3: 야, 사리 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1: 저 이렇습니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0: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봐.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1: 이거 저 손님이
0: 이렇게 해야 된다.
3: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라하면서리 침에 깎이겠어리. 옆자 끝이지.
1: 사람들이 옳습니까?
0: 이게 어째 연기신의 전화번호 책뺏기 왔잰가?
3: 그걸 보나? 친구 적으면 적당 하셔. 내 얘 요래 봐서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0: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구만. 예.
3: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빚이 없다.
0: 아이고.
3: 하긴
0: 그렇소구만.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성스까이가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인간에 이제 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3: 무슨 바람?
1: 무슨 바람?
0: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네.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석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1: 네, 그래.
0: 아, 이 인간에 보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2: 어, 이게 바로 예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0: 네?
2: 네 그런 게
3: 아이고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1: 네.
3: 요즘에는 예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0: 무슨 게 난 돈?
2: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초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셉니다.
0: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이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3: 어구 나는 그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이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것이 친구들이 시동 생기는 시리만 한 6번은 다녔습니다.
0: 6번도?
3: 예.
0: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지만 무슨 나는 내 친구 처제들의 결혼식만 금년에 10번 넘어갔다 왔어.
3: 어머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0: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마에 내 5년 동안 내 야드번이나 갔다 왔구만.
2: 미진이네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래도 야드번.
0: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되는다. 이거 봐봐.
1: 네.
0: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에 4번 결혼했었구만.
2: 네? 네.
0: 생겨지가 또 타올 잔치는 또 네 번. 그래가 오늘 동안 야드뻔해.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뭐또 재간도 있다야.
3: 나는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금년 1년 막으시. 오, 동창만 해도 12번이나 다녔습니다.
0: 동창만에만 12번?
3: 어찌
0: 안 그게 그러지 말고 그래.
3: 한 번.
0: 한 번.
3: 예, 최낙성. 그리고 풍년 달을 맞으면서 냈던.
1: 한 번.
3: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0: 모두 네 번
1: 맞으면서. 네 번.
3: 그래, 네 번 맞지. 보세요. 예?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패지.
1: 예.
3: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추동 이랬거나 네 번, 3, 4, 12, 12번.
2: 맞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0: 네. 노벨사 말인도.
2: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

0: 통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화자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게.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야!
0: 그날이, 야, 그날이 빨리 오라, 이. 번호 누를 줄 안가?
2: 안가.
1: 오, 똑똑하다.
0: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아이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2: 아빠 욕한다.
0: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워, 치워, 치워.
2: 연이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3: 여보, 내 것 먼저
1: 해. 아, 내가 먼저 해, 남자. 맞아.
2: 좀 조용하면 안 된가?
4: 안 보일까? 차라, 차라.
5: 손님이 성격을 쓴다.
0: 손님이 치셔.
2: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응? 야, 우리야.
5: 시작했습니다.
1: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3: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야 아줌마
1: 이거 아줌마 이게 정말 답답하다 이거.
6: 선생님 아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예능 감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살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한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토론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아 저기 아이고 40점 아니고 30점 18점 아이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

가을은 빛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아 오고 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수놓는 갖가지 꽃들은 모든 사람들과 친숙하고 친근합니다. 현재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서리 씨는 부모님을 찾아뵌 지 오래되어 특별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문안 인사를 전하려다고 했습니다. 도다시에 계시는 나서리 씨 아버지는 작년에 위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건강 회복에 진력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바삐 보내고 있답니다. 하여 라서리 씨는 아버지께서 어서 건강을 회복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노래 나는 해바라기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따라 가을 향기는 더욱 진하게 퍼집니다. 파란 하늘 아래 국화꽃 향기 가득한 들판을 걸어보는 것도 가을의 별미가 아니겠습니까? 더문시에 살고 있는 백향옥 씨는 올가을에는 3년간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국화꽃의 깊은 향기만큼 결혼 생활도 향기로웠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날 축하해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줄 가족과 친척,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꿈이 피는 계절을 요청해봤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을 나누었던 고향길은 그대로인데 처갓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개구쟁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류술하더니 고향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잔잔히 부는 실바람에 향기로운 불꽃 내음이 실려오면서 고향의 정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도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 정자이 웨이닌 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진짜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이 속담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나 사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밝혀지거나 본래의 모습이 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의 성격, 능력 혹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처음에는 알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잘 알려진 상인 김모였고 다른 한 명은 신인 상인 최모였습니다. 상인 김모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그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을 가득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반면 상인 최모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모습의 소박한 옷을 입고 사람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상인 김모는 자신의 화려한 외모와 자신감을 무기로 사람들에게 많이 팔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자주 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반면 상인 최모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언제나 품질 좋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팔며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건은 처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인 김모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점점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가 파는 물건에 대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지만 상인 김모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건은 점점 더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인 최모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점차 그의 물건을 사본 사람들은 품질에 만족하며 그에게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가 가진 진실성과 품질을 인정하게 되었고 점차 상인 최모의 가게가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상인 김모보다 상인 최모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상인 최모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자신감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일시적인 행동에 속지 않고 진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첫인상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상인 김모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끌었지만 그가 판매하는 물건의 품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인 최모는 처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의 진실성과 품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나 단기적인 성공에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진실성과 본질적인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시간을 두고 진실을 찾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는 속담은 또한 시간이 주는 변화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상인 최모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와 꾸준함이 결국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는 속담은 단순히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생의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속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진짜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바라보고 시간을 기다리며 그 진실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피로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회복과 뇌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나 부족한 수면은 피로를 악화시키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 피로 회복에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피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체 리듬, 즉 서카디언 리듬에 맞춰 잠을 자는 것이 신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몸은 일정한 시간에 잠이 오도록 스스로 조절을 시작하고 잠에 드는 속도와 깊이도 좋아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가능한 한 일상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 30분에 잠들고 6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 시간에 맞춰 신경계를 조절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수면의 질은 깊은 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의 70% 이상이 깊은 잠을 차지해야 회복이 잘 이루어집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깊은 잠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다음,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수면 시간은 피로 회복을 방해하며 반대로 지나치게 긴 수면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평일에는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합니다. 수면 부족은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피로감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체내에서 면역세포가 활발히 재생되고 근육과 조직이 회복됩니다. 또한 뇌는 쌓인 정보와 감정들을 정리하고 뇌 기능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정신적인 피로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빛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을 두껍게 치거나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설정하면 수면을 돕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온도입니다. 사람은 보통 20도 좌우의 온도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환경도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편안한 침대와 베개는 신체를 잘 지지해 주어 깊은 잠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부 소음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 내에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소음 차단 헤드폰을 사용하거나 차분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사용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블루라이트를 포함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수면 전 30분에서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독서나 편안한 음악 듣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자주 울리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 알림을 차단하거나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는 방법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면 패턴과 상태를 기록해두면 어떤 요소가 피로 회복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수면의 질, 그리고 수면 중 중단된 횟수 등을 기록하며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하고 수면의 질을 평가해 기록합니다. 그런 후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점차적으로 더 나은 수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수면 습관은 단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충분한 수면, 수면 환경 개선,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 자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는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므로 먼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피로를 회복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영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신체의 에너지원이자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로를 줄여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면 몸이 더 잘 회복되고 에너지가 충전되어 피로가 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피로 회복을 돕는 식습관과 영양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로 회복에 중요한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양소는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에너지원이 부족해지므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고구마, 콩, 채소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도하고 그 후 급격한 하강이 일어나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게 합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체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로가 심할 때는 신체의 근육 조직이 손상되어 회복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회복이 촉진됩니다. 닭가슴살, 두부, 콩, 달걀, 생선 등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근육 회복과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 건강한 지방은 에너지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호르몬 균형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이 포함된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 지방들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경계의 기능, 면역력,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 비타민 C, 마그네슘, 철분 등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등은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며 신체가 피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로 통곡물, 육류, 달걀,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식습관에서는 식사의 규칙성과 식사 간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방해가 되며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식사는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식을 포함한 가벼운 식사를 추가하여 혈당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공복 상태는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식은 건강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포함된 간식이나 고지방 음식은 피하고 과일, 요거트, 견과류 등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을 통해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피로가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식사 후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과식으로 인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혈당 급변에 의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탈수는 피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분 부족은 체내의 대사작용을 방해하고 천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물 섭취는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에 약 1.5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활동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수분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 활동을 많이 한다면 더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일시적인 피로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카페인과 당분이 많아 피로가 더 빨리 오거나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차, 미네랄 워터 혹은 과일 주스 등 자연적인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도 다양합니다. 수박, 오이, 샐러리, 딸기 등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음식 섭취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소모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피로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탈수를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저녁 시간대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사 선택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고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로감을 극복하고 활력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운동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혈액 순환 촉진, 에너지 수준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피로 회복에 기여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근육과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운동을 통한 피로 회복의 중요성과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근육과 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이는 신체 기능의 회복과 피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과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들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지속적인 피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운동은 기분 전환과 에너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소와 영양의 공급, 운동을 통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근육과 장기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로를 풀고 몸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여 회복이 늦어집니다. 체내 세포 재생, 운동은 세포와 조직의 회복을 돕고 근육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 합성이 촉진되어 근육이 손상되거나 피로한 부분이 회복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반적인 체력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피로를 더 가중시킬 수 있지만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피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피로 회복에 좋은 운동으로 꾸준히 하면 체내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어 피로 물질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또한 심박수와 호흡 속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이 아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체력의 전반적인 향상에 기여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가벼운 무게로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피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항밴드나 덤벨을 사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고 대사 활동을 촉진시켜 피로를 덜 느끼게 합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는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며 긴장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가는 심리적 안정을 돕고 호흡을 조절하여 체내의 에너지 순환을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근육 통증을 줄여주고 긴장을 풀어주어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운동은 적당한 시간과 강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체력 소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강도의 운동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운동은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워밍업을 통해 천을 올리고 운동 후에는 쿨다운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내 에너지 고갈이 일어나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짧고 강도 낮은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의 강도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초보자라면 저강도에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해 체력을 키워가며 점차 강도를 높여 조깅이나 수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 에너지 소모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강도는 자신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회복을 위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소모된 에너지와 단백질을 보충해야 피로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피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활성화하고 체내의 에너지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피로 회복의 핵심입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영양 보충과 수분 보충을 통해 회복을 돕고 더 나은 상태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문해력의 위기. 자기 학력 수준에 맞는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10명 중 3명이나 된다. 성인도 다를 게 없다. 한 대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진단 결과 정답률은 50%였다고 한다. 이 조사 대상들의 85%가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이쯤 되면 문해력의 위기라는 말이 호들갑은 아닌 셈이다.

네, 김을호의 결국 독서력이다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독서법은 속독, 정독, 다독으로 나뉩니다. 네, 이 가운데 다독은 한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읽는 말을 말합니다. 네, 하지만 진정한 다독은 네, 한 권의 책을 10번, 100번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네, 한 작가의 작품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작가의 문체를 알게 됩니다. 작가의 문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행간까지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쌓일 때 문해력이 생겨납니다. 네, 물론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밥 먹듯이 책을 읽으라는 옛말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0: 네, 조선족 민속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조선족은 요구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명한 민족으로서 사시절이 분명한 지역에 살면서 농업 위주의 생산 활동을 해왔고 또 밝고 정결한 것을 선호해왔습니다. 또한 그것에 어울리는 독특하고 독보적인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며 고유한 풍속과 예절을 갖추게 됐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는 조선족의 집거지로 아름다운 생태 환경과 조선족 풍속이 특별하고 매력 있는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변은 가문의 고향, 문화의 고장으로 이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문화와 전통 가옥, 전통 음식이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 조선족 민속 코너에서는 조선족의 유구한 전통과 멋들에 대해서 진일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조선족만의 매력에 대해서 게스트 전려나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려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백일 잔치를 비롯한 조선족의 그 인생 의례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백일 잔치 어떤 잔치인가요? 요즘은 좀 그냥 간략해서 쉬는 집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네, 백일 잔치는 어린애를 위하여 베푸는 의례이며 어린애를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축하 행사였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에는 백설기, 수수팥떡, 송편 등 음식을 만들어 친척이나 이웃사람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날 손님들은 돈을 태실에 끼워놓고 어린애의 목에 걸어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늘어진 실과 같이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설기는 100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하여 일정한 크기로 썰어서 쌀이 꼬챙이에 꽂은 후 함지에 담아서 어린애의 외할머니가 마을 밖 큰 길가에 이고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개씩 나

0: 돌잔치를 백일잔치보다 크게 하며 백일잔치를 못해도 돌잔치는 꼭 베푸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온 조선족의 풍습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아래 이제 한 단락 뛰어넘어서 그 아래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삼신치성부터도 알아볼까요?
0: 네, 삼신치성은 돌잔치의 전날 아침에 드리었는데 상후에 밥, 미역국, 정화수를 놓았습니다. 삼신상을 차린 후 남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어린애 할머니와 어머니 혹은 외할머니가 두 손을 맞비비며 삼신할매에게 어린애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말을 하고 절을 하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어린애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돌 옷차림은 어떤 것이죠?
0: 돌잔치에서 어린애에게 색동옷을 비롯한 예쁜 돌옷을 입혀 곱게 단장시키었는데 돌옷은 남녀에 따라 구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애는 색동 저고리에 남색 바지를 받쳐 입히고 금박이나 은박을 찍은 조끼, 마고자, 색동 두루마기를 입히었으며 빨간색 돌띠를 메어주고 복권을 씌워주었으며 술을 놓은 탈의 버선을 신기고 돌주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색동 저고리에 빨간색 다홍치마를 받쳐 입히고 돌띠를 메어주었으며 금박이나 은박을 찍은 조바위를 씌우고 탈의 버선을 신기고 돌주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첫 돌을 맞은 어린애에게 돌띠를 메주는 것은 그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돌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은 행복만이 차려질 것을 바라는 뜻에서 생긴 것입니다. 부유한 집들에서는 돌주머니에 은장돌을 비롯하여 은으로 만든 도끼, 나비, 북, 물고기 같은 여러 가지 놀이개를 달아주기로 하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그 돌잔치 의상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사실 요즘 이 돌잔치에서 아기들이 입는 것이 예전의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0: 네, 많이 간답된 부분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 복장 입는 것도 딱히 뭐 어떤 복장에 이제 그 복주머니까지 뭐 달고 나간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쁜 걸로 골라 입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예전에 어떻게 전해진 것인지 이런 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돌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돌상은 첫 돌을 맞는 어린애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차리는 상을 말하는데 돌상에는 쌀, 떡, 과일, 국수, 실, 돈, 벼루, 붓, 목, 택, 연필, 활, 화살, 칼, 바늘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옷을 입혀 아름답게 단장한 어린애를 방석 위에 앉혀놓고 돌잡이를 하여 돌상에 차려놓은 물건을 마음대로 잡게 하고 그것으로 어린애의 장래를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쌀은 재산, 국수와 실은 장수, 떡은 먹을 복, 활과 화살은 무사, 책을 비롯한 문방구는 학자나 문필가, 바늘 가위 등은 바느질 솜씨, 칼은 음식 솜씨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물건을 어린애가 먼저 어느 것을 잡는가 하는 것을 보아 손님들은 어린애의 장래를 예언하면서 즐겼습니다. 돌상에 놓은 것은 무엇이나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어린애가 아무것이나 쥐어도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다 상우에 놨는데 요즘 또 이게 바구니 같은 데 이제 담겨져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 그 돌잡이 한 다음에 인차 이 물건들을 치워낼 수 있게 좀 간편하게 이렇게 담아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로 이제 좀 돌잡이를 하라 이렇게 사위자가 네, 시키는 걸 봤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이런 부분들이 좀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네요.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돌상에 놓는 것 중에서 필수로 이제 꼭 놔야 하는 것이 있나요?
0: 네, 돌상에 놓는 떡으로는 백설기와 수수팥떡은 필수였고 그 외에 찰떡, 송편 등이 있었습니다. 과일로는 곶감, 사과, 배를 놓되 대추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백설기는 어린애의 신성함과 정결함을 기원하는 뜻뿐만 아니라 장수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수수팥떡은 붉은 떡이라 하여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하는 속신에 의해 생긴 습속으로서 무병함을 상징하며 찰떡은 찰기운이 있는 음식이므로 끈기 있고 마음이 단단하라는

0: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표는 속이 꼭 참을, 꼭 잠을 상징하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돌잔치에는 그럼 어떤 옷을 입었나요?
0: 돌잔치에서는 어린애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돌상을 차려주며 돌잡이를 시켜 축하해주는 한편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친척들과 이웃과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을 돌음식 또는 돌떡이라 하였는데 돌떡을 받은 이웃지들에서는 흔히 떡을 담았던 그릇을 씻지 않고 빈 그릇에 적으나마 쌀이나 돈, 실, 놀잇감 등을 담아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돌잔치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였으나 먼 옛날부터 널리 진행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또 조선족 인생 의례에 대해서 계속 더 알아보겠는데 잠시 숨 돌리고 네 다시 이제 전화 연결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예라 씨, 그러면 전화 여기서 먼저 끊을게요.
0: 네.
1: 네, 돌잔치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앞부분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뒤에 계속 이제 또 여러 가지 관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음악 듣고 나서 계속 이 내용에 집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연변음악 한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네, 조선족 민속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전려나 씨 연결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생 의뢰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제 돌잔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려나 씨 지금 제 이야기가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에는 관대와 계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대와 계례는 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의식으로서 일반적으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여졌습니다. 이때는 남녀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 성숙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관대, 계례의 거행 날짜는 의식을 행할 나이가 되는 해에 정월 중 하루를 택하였습니다.
0: 그러면 먼저 관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들어볼게요.
1: 관대는 남자의 원래 따드리웠던 머리털을 풀어올려 상투를 들고 갓을 씌워주는 의식입니다. 관대를 행하는 절차에는 보통 삼가례와 단가례가 있습니다. 삼가례에는 초가례, 제가례, 삼가례 등 세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세 가지 종류의 관, 세 가지 종류의 옷과 세 가지 종류의 신을 갈아 착용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어른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가 어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0: 그럼 삼가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건가요, 이제?
1: 삼가례는 절차가 참 복잡하고 일정한 경제력이 수여되었기 때문에 보통 부유층 가정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이르러서는 삼가의 절차를 일일이 밟지 않고 망근, 초립, 복두를 한꺼번에 거듭 씌웠고 옷은 관복이나 도포 혹은 두루마기 등의 편의에 따라 착용하였습니다. 관대 때 흥립을 쓰기 이전에는 초립을 쓰고 다녔으므로 관대를 치른 소년을 초립동이라 하였습니다. 관대는 후에 점차 결혼의 전제적인 행사로 변화되어 약혼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은 흔히 결혼 전날에 관을 한 번만 쓰는 단가례를 치렀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례는 무엇인가요? 계례.
1: 계례는 여자가 나이 15세가 되면 머리에 쪽을 지어주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이며 여자애가 어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진행되는 의례입니다. 계례는 흔히 결혼하기 직전에 날을 받아서 행하였는데요. 그날이 되면 방에 배자, 빚, 비녀, 주전자 등을 미리 마련해놓고 또 계자의 어머니가 주관이 되어 친척 중에서 덕망이 있고 대법에 익숙한 여성을 계빈으로 모셔왔습니다. 민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례를 약혼한 다음 시집가기 전날 혹은 당일에 하였는데, 이때 계빈과 복장도 따로 없이 계자의 어머니가 딸에게 머리를 쪽져주고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0: 예전엔 다 이런 의식이 있었네요, 이게.
1: 네,
0: 남자, 그렇죠. 성숙되면, 요즘은 그냥 이제 뭐 신분증이 있고 뭐 18세 되면 이제 성인된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성인식 이런 게 좀 이제 있긴 했었는데, 예전에는 나이가 좀 더 어렸을 때 이렇게 의식을 치러야 했었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외관에서부터 머리 모양이 달라지니까, 네.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관례와 이 계례를 다 행한 성인 남녀는 혼례를 치르게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혼례에 대해 말해보겠는데요.
0: 네.
1: 혼례는 성인 남녀가 부부로 결합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의례로서 인생의례 가운데서 가장 경축스럽고 중요하다고 하여 대례 혹은 인륜지 대사라고 불렸습니다. 혼례는 남녀 두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란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은 혼인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혼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뜻이고, 이는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 부부가 되는 일은 양과 음이 만나는 것이므로 그 이식을 진행하는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만나는 날이 저무는 시간에 거행했기 때문에 나의 점을 혼자를 써서 혼대라고 했습니다. 후에 한나라 때 와서 혼대를 결혼이라는 혼대라고 했습니다.
0: 원래는 결혼이란 혼자가 아니고 앞에 그 뉘즈 방 여자가 여자란 여자가 없는 혼자였네 이게.
1: 네, 황혼이라는
0: 황혼이란 혼. 아, 이것도 또 이런 얘기가 깃들어 있었네요.
1: 네.
0: 네, 조선족의 전통 혼례에 특수한 풍습이 있었나요?
1: 네, 어린애가 출생하기 전에 부모들이 어린애의 장례 혼사를 결상하는 것을 지복혼이라 합니다. 사이가 비교적 가까운 두 집에서 아내가 모두 임신을 했을 때 앞으로 한 집에서 아들을 낳고 한 집에서 딸을 낳으면 두 아이를 장차 부부로 정하자고 약속합니다. 일단 이렇게 약속해 놓으면 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약을 어기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두 집이 다 같이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의형제를 모아두어 혈육처럼 가까이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0: 예전에 그 영화들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제 다 이런 걸 결정하고 그리고 태어나면 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주 친하게 같이 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 전통 혼례 조선족도 역시 이랬네요.
1: 네.
0: 네. 또 어떤 것이 있었나요?
1: 네. 남이 집 여자애를 데려다가 키워서 며느리로 맞을 때 그 여자애를 민며느리라고 합니다. 민며느리라는 말은 머리를 얹기 전에 긴 머리인 채로 시집에 데려온 며느리라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민며느리를 삼는 풍습은 대체로 빈곤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생활이 가난하여 딸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게 되고 더구나 시집 갈 때 주어 보낼 대상을 갖추기 곤란한 집들에서 딸을 민며느리로 보냈고 마찬가지로 아들을 장가 보낼 밑천을 마련할 수 없는 집들에서 민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보통 남자 집에서 가난한 집의 여자애를 10살 좌우에 데려다 한 집 식구처럼 키우다가 여자애가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정식 결혼을 할 때 자기 집으로 다시 보내어 머리를 얹게 하고 간단히 잔치를 치른 다음 맞아들였습니다. 이때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일정한 대물 또는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 생활이 구차한 집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식을 결혼시키기도 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리고 대릴 사위라는 풍습도 이제 들어본 것 같은데 일어나 씨 들어보셨나요?
1: 네, 많이 네. 뭐 네,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0: 그쵸?
1: 보았고
0: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남자가 여자 집에 사위로 들어가 남자 집에 성원으로 되는 것을 대릴 사위로
0: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 집에 성원으로 되는 것을?
1: 네, 네. 네. 부부가 나이가 많고 아들이 없거나 아들의 나이가 아직 어려서 남성 노동력이 결핍한 경우에 대릴 사위를 얻었습니다. 대릴 사위를 얻는 혼인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혼인을 맺을 때 남자가 대릴 사위로 들어갈 것을 결정하고 결혼잔치를 합니다. 결혼 후 신랑은 계속 신부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댁 식구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처부모를 봉양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딸의 나이가 아직 어려서 결혼 못할 경우에 먼저 한 남자와 혼약을 맺는데 이때로부터 그 남자는 여자 집에 들어가 처댁 식구들과 함께 일을 하며 생활하다가 여자애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식을 거행하여 부부를 맡습니다.

0: 공숙은 지금도 개별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전통 혼례 중에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짝을 맺어주는 게뭐 요즘처럼 이제 자유연애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미리 집안끼리 정해놓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뭐 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냥 결정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네요.
0: 네, 먼저 약속을 해두는
1: 맞아요.
0: 경우가, 네.
1: 네, 지금 조선족 인생 의례 부분에서 이제 그 혼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쭉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수연례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0: 네, 수연례란 어른들의 생신에 아랫사람들이 상을 차리고 술을 올리며 장수하기를 축하하는 의식입니다. 옛날에는 수연례란 말이 없고 헌수가장대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태어난 날은 생일이라 하고 웃어른이 생일은 생신이라 합니다. 웃어른의 생신에 자식들이 술을 올리며 장수를 축하하는 의식이 수연이므로 아랫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수연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의 풍습의 주요한 수연례로는 환갑연, 진갑연, 탈갑연, 구갑연, 백돌잔치 등이 있으며 또 부모 결혼 60주년을 경축하는 회혼례가 있습니다.
1: 그러면 먼저 이제 환갑연에 대해서 들을까요?
0: 네, 조선반도에서는 1895년 이전까지 중국에서 사용하던 간지 기념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등 10개의 청간과 자축 오미, 신유술회 등 12개의 지지를 갑자, 을촉, 병인 등 방식으로 청간과 지지를 순차적으로 결합하면 청간의 마지막 글자인 계와 지지의 마지막 글자인 해가 결합되기까지 도합 60차례 결합되게 되는데 이것을 60화갑자라고 합니다. 화갑은 60년을 의미하고, 환갑, 주갑, 회갑은 61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화갑도 역시 60주년의 뜻으로 간주하고, 환갑, 주갑, 회갑 등 명칭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60절째 축하하는 것을 환갑연이라고 합니다.
1: 환갑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갑은 어떻게 쉬었나요?
0: 환갑은 일반적으로 집안의 남자 주인을 위주로 하는데, 남자 주인이 환갑을 쉴때 그의 부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남편을 배동하여 함께 환갑을 쉬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별세했을 경우 혼자서도 환갑을 쉴수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먼저 저승에 간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일 환갑인에게 부모가 살아계시면 그 부모의 앞에도 큰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환갑인이 먼저 부모님께 술을 올리고 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환갑인이 상을 받았는데 이때는 색동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이는 비록 환갑이 되었지만 부모 앞에서는 영원히 아이라는 뜻이며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환갑연에 참가하는 손님들은 모두 축의금을 내지만 옛날 환갑연에 참가하는 손님들은 흔히 대천, 목천, 명주천 같은 옷감을 뇌물로 드렸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환갑일에 뇌물로 들어온 옷감을 마당에 밧줄을 늘어놓고 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1: 예전에는 축의금 대신 이렇게 옷감, 원단 같은 걸 이제 들고 다녔네요.
0: 네, 이런 원단을 밧줄에 늘어놓는 이런 풍습도
1: 그쵸.
0: 있었다고 합니다.
1: 그 당시는 좀이 옷을 입는 게좀 귀해서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알겠습니다. 네, 환갑연 이후에 장수를 축하하는 인생 의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이외에 또 진갑연, 팔갑연, 구갑연, 백돌잔치 등이 있습니다. 진갑이란 한 돌기의 화갑자를 끝마치고 새로운 화갑자에 들어갔음을 말합니다.
1: 네.
0: 진갑과 환갑의 구별은 환갑은 60주년 생일을 말하고 진갑은 61주년, 즉 환갑 이듬해에 맞는 생일을 말합니다. 탈갑은 80주년 생일을 말하고 구갑은 90주년 생일을 말합니다.
1: 90주년까지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백돌잔치 이게인가 이것인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됐나요? 이러한 것들이?
0: 진가변, 구가변, 백돌잔치 등 의례를 행하는 방식은 환갑을 축하하는 의례와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지난날에는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므로 상술한 수연례를 행하는 현상이 극히 드물거나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진갑과 팔갑연을 쇠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구갑연과 백돌잔치를 베푸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점점 장수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참 오래 또 무병장수하게 앉으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상 관계로 저희가 사실은 내용을 좀 더 길게 준비했지만 여기까지 알아보고 지금 나머지 부분 이제 회혼례 부분 아직 지금 얘기가 다 나오지 못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련아 씨와 함께 조선족의 다양한 인생 의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인생 의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래나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상민 작사, 김문농 작곡, 최상옥, 박영철의 노래로 님 떠난 자리엔을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하얀 딸이 말없이 창문에 비켜들 때면 눈물로 갈라진 당신이 그리워요. 남편을 섬기느라 애간장을 얼마나 태웠고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님 떠난 자리엔 그리움만 여울 치네. 나 홀로 주방에 들어설 때면 밥 짓다 쓰러진 당신이 떠오르오. 흘러간 세월이 청춘을 색바라지고 때이른 소리가 머리에 내렸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그리움만 사무치네.

0: 이번 주엔 리상민 작사, 김문농 작곡, 최상옥, 박영철의 노래 님 떠난 자리엔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 103.5 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중국은 대러시아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성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시장 거리를 거니는 활기찬 모습은 이미 국경 도시의 일상이 됐습니다. 국경 간 이동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흥룡강성의 인바운드 관광은 계속 활기를 띄웠습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전성의 출입국 관광객은 연인원 156만 4,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1% 증가했습니다. 세금 환급 건수는 1,839건, 신청 금액은 1,000만 원을 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0.77%와 109.57% 증가했습니다. 그중 흑하 통상구로 입국한 러시아 관광객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연간 출입경 인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빈공항의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약 5만 8천 명으로 증가률이 119.57%에 달했습니다. 국경 간 왕래는 변경 무역 대행과 단거리 여행에서 웰빙 관광, 문화 관광, 수학 여행, 비즈니스 상담 등 장거리 일정으로 확장되면서 체크인 관광에서 몰입형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리성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 러시아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입국 편의화 정책을 내놓은 덕분입니다. 할빈공항은 무비자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안면 인식과 자동 검증 장비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흑한은 조석 검문을 시행해 통관 수속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감옥사는 러시아인 감옥사 류입 28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통상구에는 이민 사무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정책 상담과 수속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하, 무원 등 대러시아 관광 집산지를 조성하고 인바운드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해 상담, 세금 환급, 언어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흑하 국제 대야시장은 하루 평균 1만 5천 명이 방문하고 매출이 약 50만 원에 달합니다. 수분하는 중로 국경 간 카니발 시즌과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계기로 야간 경제와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등 다양한 업태를 활성화했습니다. 무원은 국경 간 관광 상품 설명회를 열고 중의 건강 요양 체험, 미식 시식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웰빙 관광 문화를 크로스보더 관광 전 과정에 접목시켰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기능 계획은 소비 체험을 중심으로 소비 신업태, 신모델, 신시나리오를 육성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성의 콘서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의 형광바다부터 공연장 밖의 생활 경제 활기까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소비 류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음도시 할빈에는 공연 열기가 넘쳐 흐릅니다. 불과 보름 만에 네 차례 대형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됐으며 타지역 관광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인기 배경에는 우리성의 IP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초연, 최초 공개, 단독 순회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부문이 전국 유수의 연예 기획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 부문과 공연 기업은 며칠 동안 컨벤션 센터 동계 아시안 게임관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콘서트 무대 설치와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처음으로 사면 무대를 도입해 일주일 만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공사 진입 조율부터 셔틀버스 정차 지점 확정까지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성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개최 기간 컨벤션 센터 링근 상가와 수백 곳의 음식점이 영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연장 안의 뜨거운 열기가 공연장 밖의 소비 현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공연은 13차례 개최돼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관객은 2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9% 늘었습니다. 흥룡강의 콘서트 경제는 활발하지만 현재 공연 일정은 주로 할빈에 집중됐습니다. 소비 열기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문화 및 관광청은 매주 연예기업과 좌담회를 열고 연예산업 지원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입장료 1원의 수입은 약 7원의 도시 종합소비를 이끌었습니다.
일전 2026년도 대학 및 기업 과학 교육 탐방 조선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과학기술협회는 룡강 과학교육 탐방 조선, 과학기술 시야를 한눈에라는 과학교육 탐방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성 13개 시지구의 과학관, 과학교육기지, 연구시설 등 100여 개 우수 탐방 포인트를 깊이 있게 통합했으며 룡강 지역 특색을 지닌 과학교육 탐방 로선을 설계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탐방 포인트를 방문해 몰입형 실천 체험을 진행했고 과학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교육의 융합 발전 경로를 마련해 보급 가능한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성과학기술협회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성내대학의 성화과학관, 중점연구실, 과학기술혁신기업전시관, 생산실습기지 등 자원을 깊이 있게 통합하고 15개 몰입형 과학교육 탐방로선을 새롭게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로선에는 7개 대학 테마 탐방로선이 포함됐습니다. 할빈공정대학 바다탐험 혼주입 청소년 해양과학교육 탐방로선은 할빈군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북석유대학 과학기술 캠퍼스 투어 몰입형 과학교육 체험 탐방로선은 석유 채굴의 과학적 비밀을 풀어줍니다. 동북석유대학 물리탐구전시관 중수학생 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를 개발하고 흥룡강 8일 농간대학 밭에서 식탁까지 청소년 식품과학 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식량 안보 리념을 심어줍니다. 흥룡강 과학기술대학 룡강 광급 문명 천년 유전자 사슬 탐방로선은 룡강 광급 문명의 천년 맥락을 탐구하며 흑화학원 지계 중로 과학창의 탐방로선은 혁신 실천 역량을 연마하고 흥룡강 농업경제지급학원의 한지현대농업과학교육 탐방로선은 한지 현대 농업의 과학기술 매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 로선에는 8개 기업, 학회, 농업 고신기술구역, 전시관 등 탐방 로선도 있습니다. 흥룡강성 물리학회, 근원추적, 영광계승, 핵과학, 홍색과학교육 탐방 로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소양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고 흥룡강성 계속교육학회, 경지 미래 산학융합발전센터 탐방로선은 첨단 과학기술을 보급합니다. 북대환그룹 흥룡강 아성농장 유한회사 개간 꿈건설 스마트 농업 탐방 실천로선은 북대환 정신을 체득하고 한지의 벼 발전 과정을 리해하게 합니다. 대경 석유과학기술관 흑금 탐험가 석유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철인 정신을 계승하고 과학적 소양과 애국 정신을 함양하며 감옥사 국가농업첨단기술구역, 대학, 학회, 기업, 과학교육 탐방 연합행사 프로젝트는 4대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방문해 대국의 곡창 과학기술 역량을 체감하도록 합니다. 할빈 극지공원 극지탐험 극지과학연구 탐방로선은 생태보호의식과 과학기술로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할빈 신주정용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 신주정용무인기과학창의 탐방로선은 몰입형으로 적어도 과학기술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흥룡강 락상과학기술유한회사 목단그룹 지능과학기술관 탐방로선은 사색 테마 특색 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권학 33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겨울 해가 부드러운 빛을 대지에 뿌릴 때쯤 왕효연은 책 보자기를 끼고 힘없이 경산동가의 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안경을 끼고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리대요가 골목을 가로질러 나와 효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1: 효연 씨, 어디 가시오?
2: 아, 대효 씨, 왜 한 주일째 나 얼굴 안 보여요? 어디 갔었어요?
1: 지금 시간 있어? 우리 얘기 좀 하기요.
2: 네, 우리 기숙사로 갈까요?
1: 아니, 북해공원으로 가기요. 오랫동안 못 가봤어서.
2: 네.
0: 북해공원에 이른 두 사람은 장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1: 효연 씨, 어찌된 일이요? 얼굴색이 점점 말이 아니구만.
2: 대효 씨, 왜 그런지 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대효 씨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왕충이란 사람은 좋지 못해요. 여학생을 쫓아다니지, 사람들을 협박하지. 그런 사람이 무슨 공산당원이에요? 난 그 사람의 지도를 받기 싫어요.
1: 내가 왕충이를 비판해줘야겠어. 아, 그렇지만 효연 씨, 지하 공작이란 바로 이런 거요. 아, 그리고 림도성이는 어떻게 됐어? 그를 찾아가 봤어?
2: 그런 말은 그만둬요. 림도성 얘기를 꺼내지 말아요. 대효 씨, 난 당신을 믿어요.
1: 효연 씨, 이렇게 개인 감정으로 일을 대해서야 어떻게 되겠어? 이건 옳지 않소. 림도성은 북경대학에 있고 최근엔 락후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일부 학생들도 그들의 이른바 항일구국이요 통일전선이요 하는 구호에 속아 넘어갔소. 당신은 이런 행동을 무책임하게 놔둘 거요?
2: 대효 씨, 내 보기엔 도리어 대효 씨가 갈수록 어리석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매일 당신이 보고 싶지만 한편으론 또 당신을 만나기 무서워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1: 효연 씨, 난 모든 심혈을 기울여 당신을 방조하며 당신을 보호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도리어 날 의심하는구만.
2: 아니에요, 대효 씨. 난 혁명에 접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문제 분석에서도 아직 어려요. 앞으로 시정할게요.
1: 좋소. 효연 씨, 나 효연 씨에게 할 말이 있어. 우리 결혼하기요.
2: 네? 대효 씨 진심인가요?
1: 효연 씨, 나를 못 믿겠어?
2: 대효 씨, 진정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날 사랑하세요?
1: 뭐라고? 날 의심하는 거요?
2: 당신이 나에게 많은 것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직 나한테 주소를 알리려 하지 않고 술을 안 마신다면서 가끔 몸에서 술 냄새가 나요. 그리고 분냄새, 향수 냄새가 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 효연 씨, 당신은 사랑에 의심이 많은 처녀구만. 정말 책벌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있었어? 국민남 구역에서 지하 공작을 하는 사람이요. 난 중대한 임무를 맡았기에 주소는 극히 비밀이요. 리해줘. 아, 그리고 당신 외에도 난 일부 여동지들과 부득불 상종해야 돼요. 때론 내인 행세를 하고 때론 술도 마셔야 되고. 효연 씨, 이런 걸 진짜 모르고 있었단 말이오?
0: 리대우의 말에 왕효연은 더는 말을 잊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왕효연은 얼굴에 수심이 잔뜩 끼어 있었다.
3: 효연아, 이제 오느냐?
2: 네, 아버지.
3: 너 얼굴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느냐?
2: 아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

0: 보셨어요? 장계석이 5차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더군요.
1: 아, 맞다. 평화가 절망적인 시기에 이르지 않은 이상 평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최후 순간에 이르지 않은 이상 경솔이 희생을 운운하지 말 것이라고 떠버리던데. 그래, 아직도 최후 순간이 이르지 않았단 말이냐?
0: 그러니까요. 마음이 참 산란하군요.
2: 효연아, 뭐 왔느냐? 얼른 내 방에 가보거라. 요숙수가 찾아왔어.
0: 숙수요?
2: 그래, 감옥에서 나온 후로 한동안 잠잠하더니 오늘은 널 꼭 만나야겠다고 하길래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지.
0: 알았어요. 숙수야.
3: 언니, 왜 이제야 오세요? 하마쯤이면 못 만날 뻔했잖아요.
0: 그러게, 요즘 왜 까딱 안 했어? 통 볼 수가 없구나.
3: 언니, 나 오늘 밤으로 이 포평을 떠나요. 조직에서 내 청을 들어줬거든요. 공부를 그만두고 공장에 가서 노동자가 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0: 공장?
3: 네. 아,
0: 그건 또 어디에 있니?
3: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노동자 대리열에 참가해요.
0: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고 하더냐?
3: 언니, 나 본래 도망치는 거예요.
0: 그럼 저녁 기차로 가는 거니? 누가 배웅해주는 사람 있어? 아,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
3: 그따위 사내들 사귀어서 뭐래요. 언니, 더성언니 만났어요? 떠나기 전 더성언니를 못 보는 게 정말 서운해요. 나 매일 그 언니를 생각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언니, 더성언니 지금 어디 있어요? 무슨 사업을 안 돼요?
0: 숙수야, 너한테 솔직히 말해야겠다.
3: 네.
0: 린더성인 우릴 속였어.
3: 네?
0: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도정인 배반자가 되었고 밀정 노릇을 하고 있어.
3: 언니,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남의 말에 속은 거 아니에요? 감옥에도 같이 있다가 나온 내가 어찌 모르겠어요. 도정원이 그럴 수 없어요. 적들의 음모가 얼마나 앙칼진지 알아요? 언니 무슨 속임수에 넘어간 것 같아요. 반동놈들, 그 놈들은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0: 그만해. 며칠 동안 난 흐리멍텅한 게 정신이 어지러워. 마음이 어찌나 흔들리는지 정말 못 견디겠어.
3: 언니, 무슨 시름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보세요.
0: 숙수야, 난 너한테 말해야겠어. 지난날 난 그 사람 하나만을 믿었고 또 나 자신을 너무 믿어왔어.
4: 순결하고 정열적인 요숙수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왕효연은

0: 흰 눈이 쏟아지는 11월 말의 어느 날 밤, 림도정이 석탄불 난로 곁에 앉아 무언가 쓰고 있다.
1: 강화덕무, 얼른 오세요. 바깥이 매우 춥죠?
2: 그렇소. 거리는 한산한데 눈발만 휘몰아치는군.
1: 강화덕무, 소식 들었어요? 오늘 북경대학 학생자치회가 성립됐어요. 북평청진학생연합회에도 참가하게 될 거예요.
2: 알고 있어.
1: 당에서 서희 덕무를 파견해 준 것은 정말 고마웠어요. 그 덕무가 온 다음부터 여기 사업은 참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됐어요. 중간층 학생들까지 다 단결하여 반동들을 거립시켰어요. 리서 덕무가

0: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비열한 왕숭의 정체를 폭로했고 국민당 당부에서 김혜비를 받은 영수증을 찾아내 읽었어요. 아, 강화동무, 제가 말이 너무 많죠. 강화동무도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며칠째 내가 집에 붙어있지 못해서요. 자, 오늘은 말씀하세요.
1: 그, 내가 할 말이란 이로써 더정넘어.
0: 네.
1: 우리 둘은 동지로서의 관계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 난 29살 되도록 이처럼 강렬한 애정에 가슴 설레해보기는 처음이요. 여지껏 자신을 억제하면서 이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여러 번 놓쳤어. 이제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난 도정동무의 생각을 듣고 싶소.
0: 강화동무, 나도 동무가 참 좋아요.
2: 도정의 한마디에 강화가 두 팔을 내밀어 도정을 한아름에 껴안았다. 밤이 깊었지만 강화는 갈 생각이 없는 듯 도정을 감아안은 채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0: 강화동무, 안 가세요? 한 시간 넘었어요.
1: 왜 날 쫓는 거요? 나 안 가겠어.
0: 정말이에요? 그럼 가지 말아요.
1: 도정동무, 난 오래전부터 도정동무를 사랑해왔고 도정이 존경하는 동지이며 나의 전우인 로가천을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동무들의 행복한 생활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도 했어. 하지만 얼마 후 로가천이 희생되었고 나도 같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의식적으로 멀리하려고도 했으니 도정동무는 어느새 나의 굳센 혁명 동지로 되었고 나도 역시 부드러운 감정 위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0: 그만하세요. 강화동무, 그 마음을 다 알아요.
2: 도정은 강화의 입을 살짝 막으며 두 손으로 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0: 날이 밝아왔다. 행복하고 달콤한 꿈은 아직도 몽롱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1: 누구지? 강화동무, 중요한 문건 있어요? 내가 삼켜버리겠어요.
2: 아니, 짐싸 가.
3: 더송아, 문 열어. 나야, 효연이야.
1: 왕효연?
3: 도정아!
1: 효연아, 진정해. 여기 강화동무도 있어. 효연아,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3: 도정아, 나 너한테 알려야겠어. 정군재, 아니 리대유, 그 사람은 배반자야. 나 이제야 알았어.
2: 효연 동무, 진정하고 여기 앉아 말을 해보시오.
1: 그래.
3: 리대유는 나에게 자신이 부평공산당 시당위원을 비서라고 자칭했어. 그래서 존경하고 믿게 되었는데 날이 감에 따라 점점 그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 말도 자아모순에 빠질 때가 많고 몸에서는 항상 술래 분내가 풍겼고 날 만날 때마다 너를 찾아가 네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부추겼어.
1: 그랬구나.
3: 하지만 그는 자기가 어디서 사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자기 친척이나 동무들도 한 사람도 소개시켜주지 않았어. 난 정말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1: 알아, 효연아. 리대유는 너의 첫사랑이잖아.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게 되는 거야. 이제라도 리대유의 진면모를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3: 난 처음으로 그의 뒤를 밟아봤는데 성모문 밖에 비좁은 골목길 어느 한 집에서 웬 중년 여인을 만나는 걸 봤어.
1: 그래?
3: 웬만한 사이가 아닌 눈치였어. 리대우는 그냥 사업상 관계라고 우겼지만 난 의심이 들었어.
1: 효연아, 네 마음이 괴롭다는 거 알아. 날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겠어.
3: 그래, 도정아. 며칠 전 역사학부 학생총회가 열린 날 저녁 정군재는 술이 곤두리 만두를 취해서 날 찾아왔었어. 오자마자 곧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난 그때 그 사람의 호수머니에서 이상한 종이장들과 문서들을 뒤져냈어. 호몽환이 그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고 각 학교의 공산당원과 체포대상으로 지목된 열성분자들 명단도 있었고 대우가 특무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도 있었어.
1: 완무치한 배반자.
3: 대우 씨는 내가 막 따져 물으니까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울더구나. 날 따라다니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마치 미치광이 같았어. 도종아, 나 끝장이야. 모든 게 틀렸어. 날 좀 살려주렴.
1: 효연아, 끝난 게 아니야. 넌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효연아, 너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어?
3: 널 뒤쫓아 보았지. 그러나 그 사기꾼한텐 네 주소를 알리지 않았어.
2: 효연 너무 대유한테서 얻어낸 그 문건들은 어디 있습니까?
3: 그놈이 도로 빼앗아갔어요.
2: 효연 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 문건들을 효연 동무가 보았으니 이제 공포가 극도에 도달하면 효연 동무에게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3: 그래, 그런 생각까지 미처 못했습니다. 난 다만 도종이한테 용서를 빌려고 왔어요. 그 사람은 차마 저한테 그렇게 못할 겁니다. 얼마나 절 사랑하는데.
1: 효연아,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해. 아직도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
2: 효연 너무 아무튼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놈의 특무가 요시찰 명단을 만들고 있는 걸 봐선 더 악랄한 수단으로 우리를 대하려는 게 분명합니다. 효연 너무, 그 명단들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3: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북경대학 리서동, 후서, 리괴영, 그리고 림도성, 이 몇 사람만 기억나요.
2: 현 너무, 도성 너무, 며칠 동안 피신해야겠습니다. 빨리 피신하시오.
1: 그래, 효연아. 난 그동안 너와 갈라져서 정말 괴로웠어. 오늘 이렇게 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 나랑 같이 며칠 동안 피신 가자.
3: 난 그 사람과 한번 단판하고 싶어.
1: 효연아, 너 절대 가서는 안 돼. 강화동무, 나하고 효연이도 갈 테니까 동무는 먼저 가세요. 우린 어느 학생이 집에 며칠 가 있겠어요.
2: 그렇게 하오. 현동무, 이제 대위의 진상을 알았으니 다시 믿지 말아야 합니다.
3: 네, 알겠어요. 도정아, 우리 가자.
1: 그래,
3: 나 그놈을 만나지 않겠어.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권학 34번째 시간입니다.

0: 한편 왕효연이 림도정과 함께 떠난 줄을 모르는 리대요는 양복을 쫙 빼입고 왕효연의 집을 찾아갔다.
1: 어, 군재 왔나?
2: 군재, 효연은 아직 집에 안 돌아왔어. 이 덕악을 먹으면서 기다려.
1: 자, 군재, 요즘 우리 북경대학 형편이 크게 달라진 줄 아나? 몇몇 청년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두가 구국 문제를 논의하게 됐네. 우리 같은 로 교수들도 막 피가 끓어올라 국난을 두고 좌담회를 열었어.
3: 아버님, 근현세 아직도 국가대세에 관심을 돌리시니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을 더욱 분발시켜주지요.
1: 아니, 천만에. 막세 관점에 근거해 볼 때 군중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창조자이지. 개인의 힘이란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많은 학생들이 침식을 잊고 분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나.
2: 아니, 참, 왜 젊은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그래요? 군재.
3: 네.
2: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게. 효연이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던데 둘이 요즘 자주 다투나?
3: 아닙니다. 정세가 긴박해서 제가 좀 다그쳤더니 효연이가 성을 내더군요. 그래서 오늘 효연이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1: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효연이 왜 그렇게 옹졸해졌나? 그가 돌아오면 내가 다 일러야지.
2: 아야, 애들 사이 일에 우리가 삐칠 게 뭐 있어요? 그럼 둘이 얘기 나눠요. 난 식사 준비를 할 테니.
3: 아버님, 그 교수들이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던데 어떤 분들이 참가했습니까?
1: 어석지 않게 모였지. 이름은 그나저나 군재, 자네 요즘 사업은 어떤가?
3: 늙다리 빨갱이 교활한가? 말을 돌리는 것 좀 봐. 옳지, 이 늙다리고 요시철 명단이 올라야지. 왕홍빈을 체포하면 좌담회에 모였던 교수들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공보를 세우면
0: 리대요가 속궁리를 굴리며 왕홍빈의 물음에 얼렁뚱땅 넘기는 사이 어느새 저녁 밥상이 다 차려졌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록 효연이는 시종 돌아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온 리대요는 좁은 골목길을 쓸쓸히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다.
3: 효연이에게 병고가 생길 것일까? 아니면 공산당 편에 넘어갔을까? 효연이가 그 명단을 다 봤으니 이거 나도 무서운 일이야. 효연이를 죽이자. 아니, 안 돼. 그렇게 순결하고 나만 바라보는 여자를.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어떡할 것인가.
4: 엄정아! 세워라!
5: 정군제, 이 아무짝에도 못쓴 민충이.
3: 봉연이, 봉연이 이러지 마.
5: 황연 하나도 못 틀어잡는 등신 폐물. 너 이제 끝이야. 이걸 저승으로 보내.
0: 뒤쪽으로부터 굵직한 노끈이 날아와 리대우의 목을 올감했다. 얼마 안 지나 승용차가 교회에 이르러 멈춰섰다. 뒤쪽 창문이 열리며 컴컴한 들판에 니데우의 시체가 훌쩍 버려졌다. 왕홍빈네 부부가 왕효연과 함께 그의 친구 집에 피신해 은신하고 있다. 좁은 방 안에서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던 왕홍빈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책상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앉아있는 왕효연에게 물었다.
1: 효연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사람을 보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다 붙잡힐 뻔했어. 그 국민당이 왜 우리 집에 갑자기 사람 붙잡으러 온 거니?
2: 효연아, 내가 빨리 선순 덕분에 우리가 화는 면했다만 이게 대체 무슨 연고냐?
6: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면목 없어요.
1: 효연아, 정군재하고 너 사이 무슨 일이 생겼냐? 요즘 만날 말다툼을 하더니.
6: 그 놈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승냥이 같은 놈, 밀정이고 반역자예요.
2: 효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1: 네, 알겠다. 리대요, 그놈 밀정이고 반역자고 위선군자였고 철면 피한 주구였단 말이지. 그래, 이제 그런 놈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우린 우리대로 사업하자꾸나. 최후에 가자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6: 아버지, 그 놈은 벌써 죽었어요. 남한테 맞아 죽었답니다.
1: 효연아, 그게 정말이냐?
2: 효연아,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모든 건 하나의 악몽이었다고 생각해. 응?
1: 효연아, 지금 정세 발전은 매우 빠르다. 바로 청년들이 분발하여 배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새 출발하거라.
6: 네, 이제 그 죄악으로 빚어진 인간을 말해 뭐 하겠어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1: 근데 효연아, 공산당은 널 의심하지 않더냐?
6: 아버지, 전 림도정하고 사이가 도로 좋아졌어요. 우리 사이가 나빠졌던 건 다 그놈 작간이었어요. 당에서 절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전 끝날 뻔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사업은 아주 많아요. 부평항련에서는 대규모의 시위 행진을 조직할 계획인데 아버지는 그걸 아세요?
1: 폭풍우가 일어날까 보군. 여보, 젊은 매들이 얼마나 용감하.
0: 1935년 12월 9일 아침, 북경대학 학생들은 동제 기숙사 문 앞에 집결했다. 유달리 추운 날씨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서는 성애가 새하얗게 불렸다. 털 외투에 굽 높은 구두를 신은 미교영이 달려오자 학생들은 저마다 뜻밖이라는 눈빛을 보내왔다.
5: 학우들, 상가탑에서 나오시오. 강당에 나오시오. 민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싸웁시다.
0: 네 사람씩 팔을 끼고 구호를 부르며 미라를 뿌렸다. 노동자, 사무원, 소상인, 인력거 군들, 지역 가정주부들까지도 자발적으로 시위 대열에 들어섰고 대오는 갈수록 커졌다. 시위 대오가 늘어나자 군경들의 군도, 채찍, 총창 등도 사정없이 시위자들의 몸에 날아와 떨어졌다. 대오가 호국 사거리에 위치한 보인대학 교문 앞에 이르자 구호소리는 해풍처럼 교문 안으로 밀려들어갔다. 교실 안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구호소리를 듣자 또 앉아있을 수 없어 와르르 몰려나와 시위대호 속으로 들어섰다. 안전!

0: 겨울 해가 솟아내질 무렵 지휘부에서는 지나친 손상을 피면하기 위해 해산을 지시했다. 분노한 군중들은 그때에야 흩어졌다. 효연이와 소희, 리괴영, 림도정은 군중들 속에서 날래게 싸우다가 저녁 무렵 한 집에 모였다.
1: 싸우는 데는 용감함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 오늘에야 난 우리 북경대학에도 큰 힘이 있다는 신심이 생겼어. 오사운동의 정신이나 9.18 때의 투쟁정신이 다시 나타날 줄 몰랐어.
2: 시위대호가 사탄거리를 지날 때 우리 북경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대례를 같이 참가했어. 난 정말 감격했어.
3: 소희동무, 이마에 아직도 피가 배어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2: 괜찮아요. 참, 할머니처럼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어때요? 오늘 피해가 큰가요? 체포된 사람도 있죠?
4: 사범대학 두 여학생이 청창에 찔렸는데 아주 위험해요. 북경대학에도 부상된 사람이 많고 체포된 사람은 지금 알기에도 몇 명 돼요.
3: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서 올까요?
2: 군중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광범하게 그들을 발동시켜야죠. 그리고 학생운동을 전체 노동군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겠어요. 이미 화산이 폭발했으니 그 불길로 모든 죄악과 암흑을 깡그리 불태워버립시다.

0: 후부터 북경대학과 전 시내의 많은 대학, 종학들이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1.29 당일에도 오지 않았던 강화는 사흘이 지난 뒤에야 림도정을 찾아왔다.
1: 더덕나무, 난 오늘 안 가도 돼요. 이 며칠 동안 우리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 우리 겨우 하룻밤 부부로 살고 반달 남아 만나지 못했지.
2: 네, 근데 정말 안 가도 돼요? 오랫동안 당신을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우리 언제 가서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을까요?
1: 도정이, 스물아홉 나도로 사랑은 처음이요. 난 어떻게 해서건 당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당신을 위해 한 일이란 너무 적어서 미안하.
2: 강화동무,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난 매우 행복해요. 지금처럼 행복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난 오늘이 있기를 얼마나 거대했는지 몰라요. 영광스런 전사가 되려던 희망이 실현되었어요. 그런데 당신 얼굴색이 왜 그래요? 어디 편치 않으세요?
1: 아무렇지도 않소. 어젯밤 20여 명 군경놈들이 동북대학을 포위하고 시위 지도자를 수사 체포했어. 그날 우리 지휘부 인원은 놈들과 딱 맞닥뜨려서 학교 담장을 넘어 도망치기도 했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퍼붓는지. 난 맨발로 담장에 뛰어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담장바 뉘집 통나무 위에 떨어졌어.
2: 네?
1: 그래서 허리를 좀 다쳤어.
2: 얼마나 다쳤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1: 잘 싸면 상처를 왜 풀겠어. 그만둬. 도정이는 그거 아오. 이 운동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2: 네.
1: 북평의 각 학교들에선 벌써 일제히 동맹 휴학으로 들어갔고

0: 이에 홍하여 전국 각지 학생들도 모두 이를 떠나서 우리 당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항일의 불길을 지펴올리게 됐단 말이오.
1: 네, 나도 들었어요.
0: 당이 없었더라면 내겐 오늘이 없었을 거요. 아직 당신한테 미처 말 못한 일이 있어. 허닝 동무가 또 체포됐어.
1: 뭐라고요? 헌영이 선복으로 간댔는데 어떻게 또 체포됐어요?
0: 그 동무는 당의 파견을 받고 동북대학에 가서 사업을 방조했어. 129 운동 이후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위협을 받았고 대학 때문은 무장한 군경들에 의해 출입이 엄금되었지. 논이 쏟아지는 야밤 헌병들은 동북대학 공문용지에다 써놓은 명단을 들고 교실 숙사 할 것 없이 수색을 시작했고 학교 당국은 안내사로 나섰어. 난 담장을 타고 넘어 도망을 쳤지만 헌영은 피하지 못하고 죄파됐어.
1: 강화동무, 오늘 말을 참 많이 하였군요. 피곤이 쌓여 무척 힘들어 보이니 먼저 한숨 쉬세요.
0: 그래야겠어. 시내 대다수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니 반동 녀석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파괴하려 덤빌 거요. 투쟁도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고 도정이 당신은 경험이 적으니까 계속 노력하시오.
1: 네.
0: 맥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투쟁.
2: 지칠 대로 지친 강화는 말하다가 그만 홍건이 잠들었다.

0: 로방 동무계시오?
1: 누구세요?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0: 시당 외신 부름을 왔소. 강화 동무를 부르라는 지시요. 소 동무는 다쳤소?
1: 네, 말로는 상처가 중하지 않다는데 피를 많이 흘린 모양인지 기운이 없어요. 사람까지 번화해 부르는 거라면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 깨워드릴까요?
0: 오늘 밤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데 가기 힘들다면 내가서 그대로 떠나지. 깨우지 마시오다.
2: 드라마 청춘의 노래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중국은 대러시아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성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시장 거리를 거니는 활기찬 모습은 이미 국경 도시의 일상이 됐습니다. 국경 간 이동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흥룡강 성의 인바운드 관광은 계속 활기를 띄웠습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전성의 출입국 관광객은 연인원 156만 4,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1% 증가했습니다. 세금 환급 건수는 1,839건, 신청 금액은 1,000만 원을 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0.77%와 109.57% 증가했습니다. 그중 흑하 통상구로 입국한 러시아 관광객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연간 출입경 인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빈 공항의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약 5만 8천 명으로 증가율이 119.57%에 달했습니다. 국경 간 왕래는 변경 무역 대행과 단거리 여행에서 웰빙 관광, 문화 관광, 수학 여행, 비즈니스 상담 등 장거리 일정으로 확장되면서 체크인 관광에서 몰입형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리 성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 러시아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입국 편의화 정책을 내놓은 덕분입니다. 할빈공항은 무비자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안면 인식과 자동 검증 장비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흑한은 저속 검문을 시행해 통관 수속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감옥사는 러시아인 감옥사 류입 28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통상구에는 이민 사무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정책 상담과 수속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하, 무원 등 대러시아 관광 집산지를 조성하고 인바운드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해 상담, 세금 환급, 언어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흑하 국제 대야 시장은 하루 평균 1만 5천 명이 방문하고 매출이 약 50만 원에 달합니다. 수분하는 중로 국경 간 카니발 시즌과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계기로 야간 경제와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등 다양한 업태를 활성화했습니다. 무원은 국경 간 관광 상품 설명회를 열고 중의 건강 요양 체험, 미식 시식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웰빙 관광 문화를 크로스보더 관광 전 과정에 접목시켰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기능 계획은 소비 체험을 중심으로 소비 신업태, 신모델, 신시나리오를 육성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콘서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의 형광바다부터 공연장 밖의 생활 경제 활기까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소비 류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음도시 할빈에는 공연 열기가 넘쳐 흐릅니다. 불과 보름 만에 네 차례 대형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됐으며 타 지역 관광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인기 배경에는 우리 성의 IP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초연, 최초 공개, 단독 순회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부문이 전국 유수의 연예 기획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 부문과 공연 기업은 며칠 동안 컨벤션 센터 동계 아시안 게임관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콘서트 무대 설치와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처음으로 사면 무대를 도입해 일주일 만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공사 진입 조율부터 셔틀버스 정차 지점 확정까지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 성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개최 기간 컨벤션 센터 링근 상가와 수백 곳의 음식점이 영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연장 안의 뜨거운 열기가 공연장 밖의 소비 현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성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공연은 13차례 개최돼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관객은 2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9% 늘었습니다. 흥룡강의 콘서트 경제는 활발하지만 현재 공연 일정은 주로 할빈에 집중됐습니다. 소비 열기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

모나미 관광청은 매주 연예기업과 좌담회를 열고 연예산업 지원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입장료 1원의 수입은 약 7원의 도시 종합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열전 2026년도 대학 및 기업 과학교육 탐방 노선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과학기술협회는 룡강 과학교육 탐방 노선, 과학기술 시야를 한눈에라는 과학교육 탐방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성 13개 시지구의 과학관, 과학교육기지, 연구시설 등 100여 개 우수 탐방 포인트를 깊이 있게 통합했으며 룡강 지역 특색을 지닌 과학교육 탐방 노선을 설계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탐방 포인트를 방문해 몰입형 실천 체험을 진행했고 과학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교육의 융합 발전 경로를 마련해 보급 가능한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성과학기술협회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성내 대학의 성화과학관, 중점연구실, 과학기술혁신기업전시관, 생산실습기지 등 자원을 깊이 있게 통합하고 15개 몰입형 과학교육 탐방 노선을 새롭게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 노선에는 7개 대학 테마 탐방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할빈공정대학 바다탐험 혼주입 청소년 해양과학교육 탐방 노선은 할빈군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북석유대학 과학기술 캠퍼스 투어 몰입형 과학교육 체험 탐방 노선은 석유 채굴의 과학적 비밀을 풀어줍니다. 동북석유대학 물리탐구전시관 중소학생 과학교육 탐방 노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를 개발하고 흥룡강 8일 농간대학 밭에서 식탁까지 청소년 식품과학 과학교육 탐방 노선은 식량 안보 리념을 심어줍니다. 흥룡강 과학기술대학 룡강 광급 문명 천년 유전자 사슬 탐방 노선은 룡강 광급 문명의 천년 맥락을 탐구하며 흑화학원 지계 중로 과학창의 탐방 노선은 혁신 실천 역량을 연마하고 흥룡강 농업 경제 지급 학원의 한지 현대 농업 과학교육 탐방 노선은 한지 현대 농업의 과학기술 매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 노선에는 8개 기업, 학회, 농업고신기술구역, 전시관 등 탐방 노선도 있습니다. 흥룡강성물리학회, 근운추적, 영광계승, 핵과학, 홍색과학교육 탐방 노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소양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고 흥룡강성계속교육학회, 경지미래산학융합발전센터 탐방로선은 첨단 과학기술을 보급합니다. 북대환그룹 흥룡강 아성농장 유한회사 개간 꿈건설 스마트농업 탐방실천로선은 북대황 정신을 체득하고 한지의 벼 발전 과정을 리해하게 합니다. 대경석유과학기술관 흑금탐험가 석유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철인정신을 계승하고 과학적 소양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감옥사 국가농업첨단기술구역, 대학, 학회, 기업, 과학교육 탐방 연합행사 프로젝트는 4대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방문해 대국의 곡창 과학기술 역량을 체감하도록 합니다. 할빈 극지공원 극지탐험 극지과학연구 탐방 노선은 생태보호의식과 과학기술로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할빈 신주 정용 과학기술 개발 유한회사 신주 정용 무인기 과학창의 탐방 노선은 몰입형으로 적어도 과학기술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흥룡강 락상 과학기술 유한회사 목단그룹 지능과학기술관 탐방 노선은 사색 테마 특색 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희 31번째 시간입니다. 주부가 산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일연이 명령대로 3년을 교체하러 와 있었다. 그러자 3년의 연장대리 교대항, 꼬마반의 진삼반장, 반장대리인 액군 왕대발이 정치위원을 둘러싸고 간청했다.
1: 정치위원 동지, 우리 끝까지 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붉은 3년은 진지를 지켜내만 합니다.
2: 동부들은 아주 잘 싸웠고 큰 수고를 했으니 이젠 내려가서 쉬어.
3: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지해서 내려간단 말입니까? 이건 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야 뭐 아무래도 다 좋지만 우리 꼬마반 전사들의 의견이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 우리 사람이 적으니 항해 패목술 하면 되지 않습니까?
2: 안 돼요. 이건 명령이요. 3대는 연장이 중상을 입었고 패장들도 희생됐으니 전사들이 치열한 전투를 하느라고 이미 많이 지쳤어.
1: 우리 붉은 3년은
5: 정치위원 동지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건 명령이라고.
0: 정치위원의 낯색이 근엄해진 것을 보고서야 3년 전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교대항의 인솔하에 23명 전사들이 진지에서 내려갔다. 주부는 경건한 심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2: 정말 정강산에서 싸운 부대가 다르긴 다르고

주부가 거느린 탄은 1950년 12월 5일에 연기가 자욱한 평양에 들어섰다. 미국 군대가 이 도시를 점령한 것은 10월 21일이었다. 놈들은 출정 기념으로 삼으려고 이 도시에 진귀한 것들을 죄다 약탈했다. 놈들은 도망을 치면서 이 유명한 동방예성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지원군 전사들이 대동강 다리를 건너려 할 때 다리는 한창 불타고 있었다. 전사들은 틀만 남은 불타는 다리로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서 건넜다.

0: 이튿날 오솔녘에 주부의 탄이 사리원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주부는 그 총소리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참모장 류하에게 물었다.
1: 그동 다른 부대가 우리를 앞서지 않았을까?
2: 아, 그런 것 같지 않소. 아마도 우리 군의 전이 탄일 것이오. 우리의 행군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누가 우리를 앞서갈 수 있겠소?
1: 그럼 저건 무슨 총소리요?
2: 아마도 적들이 자기들끼리 잘못 보고 맞불지 하는 것 같구만.
1: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도 않소.
2: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
1: 첫째, 아직 날이 어둡지 않았고, 둘째, 적들은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수 없지.
2: 그럼 무슨 가능성이 있겠소?
1: 조선 빨지산들이 적과 맞붙은 게 아닐까?
2: 빨지산들이라. 빨지산들이 적과 맞붙었다면 전투 규모가 저렇게 클 수가 없겠는데.
1: 그 말도 일리는 있어. 어찌라든 간에 도망치는 적들이 자동차를 멈춰 세웠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겠소?
2: 그야 물론 좋은 일이지.
3: 전체 부대! 총소리 난 쪽으로 강행군!

0: 부대가 반시간쯤 전진했을 때 그 총소리는 차차 뜸해지다가 그쳤다. 이영의 연락병이 달려왔다.
1: 오! 무슨 정공이야? 큰 길에서 많은 적을 발견했는데 적들은 지금 돌아서서 조약하는 아군에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잘 됐군. 가서 서너, 이 형은 좌측 거지를 점령하오. 알겠습니다.
1: 주부와 류하는 급히 산에 올라갔다. 이영의 한계련이 벌써 꽤나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아래쪽에 대고 총을 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적들은 빗발처럼 쏟아지는 탄후 속을 헤치며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용감하게 산으로 돌격해 올라가고 있었다. 주부는 보면 볼수록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0: 부정모, 내보기엔 적들이 아니겠소?
2: 적들이 아니라고?
0: 적들이 저렇게 용감할 수 있어?
2: 하긴 그렇소. 지금까지 우린 적들이 저렇게 용감한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적들이 아니라면 어느 부대일까?
0: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봐야겠어. 아, 저들은 철갑모를 쓰지 않았고 따발총을 들였구만.
2: 똑똑히 봤소?
0: 똑똑히 보지 말고.
2: 그럼 인민군이겠구만.
0: 남쪽으로부터 오는 걸 보니까 부산에서 후퇴하는 인민군이 가소.
2: 참, 그럴 수도 있구만.
0: 사격 중지! 공기를 3마리 꽂아뒀소!
1: 조니타는 사격을 중지했다. 기수는 산마루에 서서 군기를 높이 들었다. 얼마 후 맞은편 산마루에도 남색 편두리의 불군기가 나타나더니 사격을 멈추었다.
0: 동무들 갑시다. 어서 가서 만나봅시다.
1: 주부는 전사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달려내려갔다.

0: 큰 길은 환희로 들끓었다. 수부가 보니 인민군 전사들은 아직도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 신도 다 해지고 어떤 전사들은 맨발바람이었다. 하지만 견장을 달고 따발총을 맨 그들은 남달리 씩씩했다.
1: 이야, 동무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정말 수고하십니다.
3: 동무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0: 두 우상계급 군대는 한 덩어리로 되었다. 이때 한 인민군 전사가 외쳤다.
4: 전국 공산당 만세!
5: 전국 공산당 만세!
6: 조선노동당 만세!
5: 조선!

0: 전사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인민군 전사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더니 조선인민군 군관이 걸어나왔다.
1: 정치원 왕지, 저분이 인민군 사단장입니다.
0: 주부가 바라보니 그 사단장은 색나른 라사천 군복에 장군별을 달았고 얼굴이 불긋불긋하고 몸집이 웅장했다. 주부가 그의 앞에 다가가서 경례를 붙였다.
1: 아니 이게 주동부가 아니요.
2: 아니 최준동부구만.
1: 끝내 동무들이 오긴 왔구만. 오랜 전후가 다르긴 달라.
2: 적들이 인천에 상륙하자 우리 동무들은 급해나서 견디지 못해서 날개가 놓쳤으면 그저 조선 전선에 날아오고 싶은 심정이었어.
1: 조부 동무, 나도 그러리라 짐작했어. 대구와 부산 부근에서 호퇴하면서 나는 동부들에게 중국 동부들이 꼭 온다고 말했소.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무들이 조선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소. 우리 동무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지원의 손길을 보내준 동무들에게 진심으로 감격했소.
2: 에이, 그런 소리 이젠 그만하. 최준 동무, 지난날 동부와 많은 조선 동지들은 우리와 함께 쓴박이며 검은콩을 먹으면서 적들과 싸웠어. 그렇게 한 것이 동부들 자신만을 위해서였겠소? 난 동부가 부상당했을 때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1: 아니 주동부,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하기요. 우리 두 나라의 이민들 사이의 친서는 가장 두터우며 가장 순결하다는 것을 사실이 증명해줄 것이오.
2: 최준 동무, 앞의 정황은 어떻소? 적들이 멀리 도망쳤소?
1: 멀리 도망치지 않았어. 아까 우리한테도 좀 녹아났어.
0: 최준은 몸발치에 서 있는 숱한 미군 포로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웃고 나서 곁에 서 있는 한 인민군 전사의 따발총 탄창을 두드리며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1: 그런데 우린 이렇게 탄창이 텅텅 비다 보니 어쩌지 못했어. 그렇지 않으면 야 놈들은 아예 도망칠 수도 없었을 거요.
2: 이번 후퇴에서 적자는 곤란에 부딪혔으리라 짐작돼요.
1: 곤란이라 적고 있다 보니 곤란이 전혀 없을 수 없었지. 비록 적들이 우리를 소멸하려고 날뛰었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오? 우린 적후에서 두 달 남짓이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별이별 산나물을 다 먹어봤어. 다날이 떨어져서 애를 먹었을 뿐이오. 사람이 배를 고른 것보다 단창이 배를 고른 게 더 견디기 어렵더구만. 단약을 보충받으면 우린 즉시 대규모의 전투에 뛰어들 수 있어.
2: 조선인민군이 남부전선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적들과 완강하게 싸운 건 정말 잘한 일이오. 우린 내심 탄복돼요. 우리도 일본 놈들과 유격전을 치러봤기에 빨치산 활동의 곤란을 짐작하고 있어.
1: 조부 동무, 동문회라고 아무런 곤란도 없단 말이오? 그럴 수야 없지. 하지만 지금은 곤란을 운운할 때가 아니오.
2: 자, 최준 동무, 동무들은 지금 후퇴하는 길이고 많이 지쳤으니 가서 잘 휴식하.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1: 그렇소. 우린 인차 동문회를 따라잡을 거요.
2: 자.
0: 최준은 주부와 악수하고는 주부네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부가 몇 발자국 되지 않았는데 최준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달려왔다.
1: 저기 주동무, 잠깐만.
2: 최준 동무, 무슨 일이요?
1: 한 가지 이곳은 묻지 않았는데 나의 옛 전우들 가운데서 또 누가 왔소? 동부의 단장 친구는 왜 오지 않았소?
2: 등동무 말이요?
1: 그래, 우리의 전투용 말이요. 그가 왔소 안왔소?
2: 그가 왜 오지 않았겠소? 원래는 오지 못하기로 됐는데 상처가 채 낫기 전에 억지를 쓰고 함께 떠났소.
1: 그럼 등동무는 지금 어디에서?
2: 며칠 전에 그만 부상을 입었소.
1: 상처는?
2: 그치 마오. 상처는 그리 중하지 않소. 후방병원에서 얼마간 치료하면 인차 나을 거요.
1: 그럼 홍천 동무는 안 왔소?
2: 왔지.
1: 지금 어디에 있어?
2: 지금 우리의 사장이요. 한 시간 뒤면 여기에 도착할 거요.
1: 아, 그거 잘 됐구만. 그럼 난 여기서 그 동물을 기다리겠소.
2: 그렇게 하오. 난 갈 길이 바빠. 먼저 떠나야 했소.
1: 주동무, 어서 가보. 그 사실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이 많은데.
2: 이제 회포를 나눌 기회가 꼭 있을 거야.
1: 아, 그럼 있겠지. 이번에는 조선 땅에서 만났으니 새로운 화제가 얼마든지 있지.
0: 두 분은 부대와 함께 남쪽으로 나갔다. 최준은 여름옷을 그대로 입은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멀어져가는 지원군 전사들을 선조 바랬다. 주부가 소속된 제5군은 해주군 동쪽까지 적들을 추격했으나 적들은 10바퀴짜리 자동차에 앉아 38선 이남으로 내뺐다. 집단군 사령부는 도보로 추격해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동부전선 부대들도 얼어붙은 장진호 반에서 전투를 거의 끝내고 있었다. 포위에 든 미군 제10군단은 숱한 사상자들을 내고 동해안의 련포와 흥남항으로 간신히 도망쳐간 잔여 부대들은 해군과 공군의 오모를 받으면서 바다로 허둥지둥 도망쳤다. 제2차 작전에서 아군은 적군을 도합 3만 6천여 명 소멸했는데 그중 미군이 2만 4천여 명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과 북반부의 넓은 지역을 해방함으로써 적들이 38선 이남으로 패조하게 했다.

0: 한쪽으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나날에도 주부에게는 은근히 불쾌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것은 바로 방병리에서 일어난 류키영의 철수 사건이다. 그때 탄장과 곽상이 위험한 국면을 돌려 세우지 않았더라면 적들이 진지를 돌파하고 어떤 국면이 초래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후방부에 알아보니 등근 탄장과 곽상 연장의 상처가 아주 심하여 곽상은 아직도 중태에 빠져있다고 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주부는 내일 소집하기로 했던 탄당위원회를 오후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점심때가 지나자 당위원들이 하나 둘 모였다. 삼영영장 손량, 이영지도원 리방정, 참모장 뢰화, 정치처 주임 마준, 조직고장 최국빈 등이 모여왔다. 일영지도원 진국발도 방청으로 참가했다. 일영영장 류키영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다. 얼굴이 흙빛으로 굳어진 류키영은 구석 쪽에 앉아 짐짓 태연한 채 했다. 시간이 되자 주부가 목소리를 높여 본 문제를 꺼냈다.
1: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육형 동무의 엄중한 우경적 오유와 그에 대한 책벌 문제를 토론하겠습니다.
0: 회의 참가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엄중한 우경적 오유라는 말이 나오자 방안 분위기는 전혀 없이 엄숙해졌다. 사람들은 멸시와 불만과 분노가 어린 눈길로 류키영을 바라보았다.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